노상신 예수 담기를 들었고요. 앞서 이불을 여는 코너였죠.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8월 5일 수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가 시작이 됐고요. 1시간 더 배경음악 대드립니다. 어머! 출근길인데요. 전철 문이 활짝 열려서 바로 그냥 뛰어갔는데 알고 보니 반대 방향. 어쩌죠? 다시 갈아타고 가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 정호김님께서 아 달려서 탔는데 하필 또 그게 반대 방향이었어. 예. 아이고 그래도 뭐 금세 알아차리셔서 다행이네. 예. 우리 스티브님께서는 옛날 어르신들 말씀이 떠올라요. 백일홍 꽃이 일찍 피면 찬바람이 일찍 난다고 하셨던 입추 그리고 말복의 매직을 기대해봅니다. 남기시기도 했고요. 네. 우리 너드리님께서 정말 오랜만에 출첵 인사드려요. 혼디 잘 지냈죠? 전 아침부터 다이어트하는 아들내미 포케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청소년 수련관에서 알바하는데 아들이 알차게 방학을 보내고 있어서 대견하고 예쁩니다. 저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를 하는데 뭐 튀김기나 그릴 앞에 있으면 땀이 주룩주룩 예, 흘러요. 하지만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많이 덥지만 힘내보겠습니다. 절로 바다의 풍덩에 빠지고 싶은 그런 날인데 은혜의 바다에 풍덩하고 싶은 마음에 위로브 바다로 가자 신청합니다. 청하셨고 우리 박완철님도 같은 곡 청하셨습니다. 어젯밤에 잠깐 소나기가 와서 그런지 오늘 아침 공기 상쾌하네요. 활기찬 하루의 시작. 샬 씨와 함께 위로브 바다로 가자 청하셔서 이 곡을 함께 듣고요. 찬양하는 사람들의 소풍도 이어드릴게요.

예라몰씨비 부른 죄진 밭은 우리 구주,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들의 소풍 위러브의 바다로 가자. 너드리님 또 스티븐님 신청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응 다파라님께서 예수 닮기를 우리 서목사님이 금요일에 찬양 인도하실 때 꼭 콘티에 넣는 그런 곡이거든요. 원곡은 처음 들어봅니다. 너무 좋은데요? 라고 남기셨습니다. 예수 닮기를. 아, 이 곡을 또 우리 서목사님께서 항상 같이 고백하기를 또 원하셔서. 그런 곡들이 있어요. 찬양 인도자마다, 아, 이 곡은 어떤 나의 어떤 신앙이 담긴 곡이야. 신앙 고백과 같은 곡이야. 이런 곡들을 자주 선곡해서 또 회중과 함께 부르기도 하죠. 이 곡은, 그러니까 노상신 사역자가 불렀는데, 원곡 가장 처음 부른 가수는 주리 씨예요. 주리 씨. 주리 씨가 먼저 불렀고, 이 곡은 노상신 님께서 이제 커버, 리메이크한 곡입니다. 보라미님, 저 오늘 친정 갑니다. 경북 김천시예요. 언제부턴가 그쪽이 많이 덥네. 라고 남기셨는데, 그죠? 경북 쪽이, 예, 막 40도 넘고 그랬죠. 양산 쪽도 42.9도인가 찍었고, 예, 뭐 그런데. 근데 서울도 지금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서쪽이 많이 이제 더워지고 있는 추세예요. 예. 아무튼 잘 친정 가셔서 가족 만나고 오시길 바랍니다. 연평안 한웅재 삶은 기다림이어서 준비했고요. 에이멘 우린 언제나 에이멘까지 두 곡 듣고 묵상하는 시간 이어드립니다.

러시아 연해주의 주도인 블라디보스토크 정부청사 인근에는 365일 24시간 내내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영원의 불꽃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다시는 고국에 돌아오지 못한 연해주 출신 전사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이 불꽃은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상징이며 정부가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불꽃도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경험했던 떨기나무 안에서 타오르던 꺼지지 않는 불꽃입니다. 80세 모세는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처럼 꺼지지 않는 마음의 불꽃이 있습니다. 어릴 때 품었던 꿈, 신앙적으로 느껴온 거룩한 부담, 혹은 특별한 경험과

것들이 그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이상하리 만치 사라지지 않고 내 마음 한편에서 타오르는 불꽃 말입니다. 가까이 지켜보고 귀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마음의 불꽃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디사이플스의 성령의 불타는 교회, 앞서 타임의 실로암이었죠. 오늘 샬롬 생각은 안광봉 목사님의 칼럼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어릴 때 품었던 꿈, 또 신앙적으로 느껴온 거룩한 부담 혹은 뭐 특별한 경험과 기억, 예, 꺼지지 않는 내 마음의 불꽃 속에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또 잠잠히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전해드렸어요.

0: 원하고 바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특별한 날 맞으신 분들 축하 사연 도착했고요. 먼저 우리 다 잘 될 거야 님께서 오늘은 저의 첫사랑 첫 조카 정현우의 16번째 생일입니다. 귀엽고 깜찍했던 현우가 지금은 키도 크고 발도 저보다 훨씬 큰 어른이가 되었지만 저에겐 여전히 귀여운 꼬맹이 5살 조카로 보여요. 현우야 생일 많이 많이 축하하고 많이 사랑한다. 늘 기도하고 있으니 용기 잃지 말고 힘내렴. 이라고 우리 첫 조카 우리 정현우 군. 아 16번째 생일을 축하해 주셨네요. 축하합니다. 그 첫 조카를 좀 이렇게 유독 각별하게 생각하게 되죠. 살뜰하게 챙기는 우리 이모 숙모 많은데 축하드립니다. 16번째 생일. 그리고 우리 이삼선님께서 우리 큰형부 장혜선 생일 축하 축하드립니다. 우리 혜선님 축하드려요. 자 이외에도 오늘 특별한 날을 맞고 계신 모든 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또 기대합니다.
1: 우리 시간 여기에 함께 모인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CCM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모든 예배에 활용할 수 있는 만능 멀티 반죽이, 엘프에서 드리는 셀라민 찬양 반죽이, 복음을 읽는 새로운 습관 크리스천 콘텐츠 플랫폼 2플러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프리미엄 플랜 1년 이용권을,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을,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앞서 들은 곡 웨이브 프로젝트였죠. 내가 태어난 날엔 생일 축하곡이었는데요. 우리 검은별님께서도 환갑 맞은 저희 형부 윤정환 집사님 생일도 축하해 주세요. 윤정환님 축하합니다. 좋은 날 보내세요. 닉네임 구름다리님께서도 훈디 오랜만이죠. 무더위 속인데 잘들 지내시길 바랍니다. 라고 또 남기시기도 했습니다. 감사드려요. 자, 오늘 마지막 곡은 잔치 공동체 우리에겐 복이 있다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하셔요. 안녕.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방송

0: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운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쓸 수 있는 아주 넓은 땅이 있어요. 그럼 그 땅에 뭘 하고 싶으세요? 여의도 면적의 7배, 축구장 약 3,000개에 달하는 땅을 사서 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은 사람이 있습니다. 멕시코와 브라질 사이 지구의 배꼽이라 불리는 니카라과에 살고 있는 올해 88세의 한국인 얘긴데요. 그녀는 나무 심는 여인 이렇게 불립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는 그녀가 세상에 남기고 싶은 건 생명들이 다 누릴 수 있는 산소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름은 남기지 않아도 그 의미가 나무를 통해 또 지금 우리 마음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오늘 첫 얘기는 다큐멘터리 주인공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 제목이 무명, 나무 심는 여인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입니다. 올해 한국방송대상 TV 다큐멘터리 부문의 수상작으로 최종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나무 심으면서 나무와 대화하는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네, 이걸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나무엔 나무가 부르는 노래 오늘 첫 곡으로 남겼습니다. 이분아님께서 휴가가 그리웠으나 일이 더운 날이라면 차라리 시원한 곳에서 일하는 게 낫다 싶어 이 또한 감사하며 인사드립니다. 너무 공감이 됩니다. 요셉의 꿈님도 덥지만 쾌청하게 당향로와 함께 쿨하게 첫 곡 바람소리로 씻어봅니다 하셨어요. 이 더위 네 좋은 곡들로 한번 씻어보자고요. 이어서 러비미 부릅니다. 여름이 와도.

네. 하이샬롬님, 시원한 선곡이었죠? 러비, 여름의 화도와 또 찐남매 워십 앨범에서 파도를 넘어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이 파도를 넘어는 코스모스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했고요. 가브리엘님, 세상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멋진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도 살만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또 그 한 사람이 내가 돼야겠다고, 크리스천이 돼야겠다고, 맞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흘려보내지 못해서 지금 굶고 있고 힘든 사람들이 있는 거라고. 하나님의 뜻은 원래는 다 똑같이 나누어 주셨는데 한 사람이 너무 한쪽으로 나만 계속 쌓아 올려서 다른 사람이 지금 힘들어하는 거라고, 그걸 특히 재력은 흘려보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나뭇가지는 아니더라도, 예, 땅은 못 사더라도 그래도 내가 주변에서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손길들이 있을까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허유미님께서, 아이고, 휴가를 잡긴 했는데 그 오른쪽 무릎 연골이 손상돼서 반 깁스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셨는데, 위에서 잘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러브레터 신청하신 곡 제이어스 앨범에서 듣죠.

모처럼 휴식 시간 갖고 계신 0491번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주님의 숲, 오늘은 김대환의 목소리였고요. 하경승주님께서 운전 중이시래요. 출장 가신대요. 그 길에 이 곡 남기셨네요. 섬김 강찬이 부르고요. 플루토님 반가워요. 얼마 전 주이포유에서 김담비의 긍휼을 처음 들었는데 듣는 내내 목소리의 그 진심에 너무 감동이었거든요. 당양로에서 한 번 더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어지는 곡으로 준비해 놓겠습니다.

김단비 긍휼, 강찬의 섬김 들었고요. 사랑 행복 마음님도 함께하고 계시네요. 에스프레소님은 지금 당양노를 배경음악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계세요. 배우는 기쁨, 아마 상상하지 못하실걸요. 네, 이 배우는 기쁨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또 기쁨을 아는 사람이죠. 열심히 하시고요. 홍래님, 덥기 전 산책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지금도 더운데요. 덥기 전이 아닌데. 예소랑지기님 드디어 오셨군요. 드디어 CBS 20층에 도착하셔서 지금 성경필사점 보시며 방송 들으시는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꼼꼼히 보세요. 어렵게 또 오신 만큼 꼼꼼하게 보시고 감동도 많이 받으시고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라일리님, 주님의 사랑 배우 이준영님이 부르는 영상 감동받았는데요. 마커스 주님의 사랑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일리님이 적으셔서 저도 얼른 찾아봤거든요. 짧게 한 10초 봤는데 이거 방송 끝나고 좀 봐야겠다 싶더라고요. 좋던데요. 네, 마커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마커스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라일리님 오늘도 화이팅이요. 마야님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 월급날인데 몸도 마음도 가벼운 느낌. 알죠 알죠. 이 느낌 알죠. 상하이 곰돌이님도 계신데요. 병동에 근무하는데요. 오더 내리려고 병실에 갔는데 환자이신 90세 할아버지께서 말씀을 잘 못하시는데 자꾸만 허공을 가리키면서 허우적거리면서 괴성을 내시는 겁니다. 다들 주목해서 왜 그러시냐 당황을 했는데요. 다른 방에 아마 또 할머님이 또 아드님과 같이 입원해 계시나 봐요.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걸 보면서 서랍 속에 간식 두 개를 이 꽁꽁 싸놓은 간식 두 개가 있었는데 그거를 할머님과 아드님 드리고 싶어서 주고 싶으셔서 평소엔 거의 말이 없으시던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막 괴성을 지르신 겁니다. 이제 말을 잘 못하시니까 저거 주고 싶어 저거 이제 이 마음으로 소리를 지르신 거죠. 그 이유를 알고선 그 사랑의 모습

들 감동한 거 있죠. 그런데 그 간식이요. 따님이 부모님 두 분께 모두 놓고 간 거라 할머니가 아유 나도 있다고 당신 드시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할아버지는 90세시고 할머니는 89세신데 예,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상하이 곰돌이

박하루의 목소리로 선물 그리고 백하영기가 부른 감사송까지 들었습니다. 1부 끝곡은 예수전도단 앨범에 있는 곡이에요. 주를 더욱 사랑, Jesus I Love You More 이라는 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잠시 후에 봬요.

0: TBS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광주에 비가 내렸군요. 계속 내렸으면 좋겠어요. 어노인팅 믿음 따라 신청합니다 하신 8751번님. 김현희님도 광주에 사시나 봐요. 날마다 최고 40도 가까이 광프리카. 이제 광프리카군요. 예, 광주 날씨인데요. 어제 저녁에 소나기가 왔는데 야, 더 더워요. 더 더워. 그러게요. 지금 곳곳이 막 열기가 이걸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소나기 한번 쫙 지나가면 좋긴 한데 요즘 바람이 불어도 뜨뜻한 바람이라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습니다. 지금 목동 방송국으로 가고 있어요 하신 3148번님 오늘 예, 이곳에서 좋은 일 행복하게 보내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나의 사랑하는 책 신청하신 곡 힘날 밴드 앨범에서 들을까요?

힘날 밴드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이었습니다. 김현희 님이 파송의 노래 신청하셨는데 교회 4일부터 그러면 어제부터네요. 13일까지 인도네시아에 파송된 22명의 비전 트립팀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파송의 노래 오늘은 이대로의 목소리로 듣겠고요. 동방현주의 사명까지 이어서 들려드립니다.

이대로가 부른 파송의 노래 동방현주 사명까지 들었고요. 레이나차님께서 믿음의 회사 동료와 저의 동생이 개발자로 저는 베타 테스터로 이 베타 테스터라는 게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그 제품에 결함이 있나 없나를 좀 테스트하는 사람, 검사하는 사람 이런 뜻이죠. 베타 테스터로 함께한 성경 앱이 런칭되어 소개합니다. 이야기 성경이라는 성경 지도 앱인데요. 구글 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성경 읽기에 더하기가 되길 바라면서 개발한 성경 앱에 많은 응원 부탁합니다 하셨어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휴대폰을 좀 얼른 한번 깔아볼까요? 예. 이거죠? 지도 위에 펼쳐지는 성경 이야기라고 밑에 있는 이야기 성경. 보니까 여기에 뭐 활용할 게 많은데요. 다이어리도 있고 통독하는 것도 있고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수고하셨어요. 어여쁜 자연님의 신청곡 같이 들을까요? 나를 통하여 남궁송옥이 부릅니다.

0: 긴 여름 행사가 무사히 잘 치러지고 일상으로 돌아오신 폴라리스님과 함께 성경학교 전교인 수련회 정말 너무 좋았어요 하신 예, 폴라리스님과 함께 일상 박진희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황태규 아빠님 축농증 수술하셨대요. 지혈하는데 애 먹었지만 성공했습니다. 예, 빨리 회복도 빨리 잘 되고 완전하게 잘 되길 또한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153 밤농원이라는 아이디 쓰시는데요. 반갑습니다. 리비님 힘들 내자고 예수님 찬양 신청해도 될까요? 좀 튈까요? 아니요. 한 번쯤 이렇게 좀 튀어줘야죠. 예수님 찬양 아가파워 워십입니다.
1: 영광받게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는 곡이라 따라 부르셨는지요. 숨도 차고 목도 아프지만 그래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니 얼마나 큰 기쁨인지. 예수님 찬양 아가파 워십 앨범에서 함께했습니다. 김숙희 님이 아 잠시 걷는데 땀이 비 오듯 합니다. 무더위에 개울가 양쪽에 물 주는 아저씨들이 계신데 그 노고의 마음이 짠합니다. 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덕분에 또 모든 것들이 예,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음 이것도 기억해야겠습니다. 사랑하오님 1년에 한 번 네 식구가 함께하는 첫날입니다. 아 여행 가시는군요. 행복한 시간 안전한 시간 또 오래 기억에 남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고 오시고요. 최여사님 휴가 없는 친구와 피서 못 가는 저와 오늘 특별한 날 데이트하러 갑니다. 소심한 A형 둘이서 폭염에 땀을 더 흘리겠죠. 조이포유 친구 허락하에 짬짬이 꺼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용님도 오늘 함께하고 계시고 풀꽃님 어째요? 아이고 꽃밭에 잡초가 눈에 띄어서 손을 뻗치는 순간 여러 마리의 그 벌들이 공격을 했대요. 재빠르게 피해서 팔목에 한쪽만 쏘였어요. 다행입니다. 얼음 찜질하고 그리고 붓기는 좀 사라진 것 같은데 오늘 다시 붓고 통증까지 있는 거 있죠. 이거 병원에 안 가셔도 될까요? 이만하길 감사하긴 한데 이게 좀 따끔따끔하고 힘드실 것 같은데 리빙 호프 신청하신 곡 오늘 필 위캄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새로운 꿈을 위한 도전으로 9월 수시 준비 중인 멋진 아들이 인생의 한 번뿐인 소중한 기회 잘 잡을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러브 목소리로 오늘 들었고요. 4913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원하고 또 바라고 기도합니다. 수연님이 서울 여행 행복하게 다녀오셨다고 뉴스로 봤던 청계천에 발도 넣어보고요.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종종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있죠? 예, 종종 오세요. 순시미님도 함께하고 계시고 안동권구님 다윗의 노래 신청 가능할까요? 하셨는데 마커스 곡을 오늘 우리가 들어서요. 이 곡은 제가 내일 준비해 놓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면서 마무리할게요. 3459번 쓰시는데 상태가 안 좋아져서 지금 입원 중이시래요.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감사드립니다.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말끔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모든 과정과 시간 속에 주님께 감사의 기도 드릴 수 있도록, 예, 여러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고요. 5297번 쓰시는데요. 내일 8시 교회 신말희 권사님 간 이식 수술, 자녀 딸과 함께 수술을 합니다. 수술 집도하는 의료진의 손길을 붙드시고 긴 수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잘 마치게 해주시고, 수술 후에 중환자실 또 회복의 모든 과정도 함께 하셔서 통증과 부작용 없이 속히 건강 회복하게 되길 기도합니다.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평안과 또 믿음을 더해주시고 모든 치료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돼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경험할 수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날 사랑하심 신청하셔서 보라의 목소리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려요. 내일도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 부르죠.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말도 어정쩡하게 하고 선행도 어정쩡하게 하는 것.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 다 그 어정쩡한 것 때문입니다. 할 땐 화끈하게 하는 겁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의 한 구절입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입니다. 찬송가 중에는 작가가 불분명한 것이 참 많습니다. 누군가 우연한 기회에 찬송시 한 편을 썼는데 그것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다가 곡이 붙여지는 경우가 그 한 예입니다. 이 찬송가 가사도 그런 경우에 속합니다. 이 곡의 작사자는 블렌디라는 사람인데 그에 대해 알려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 가사는 1890년에 쓰여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기는 이 찬송가 작곡자인 노리스 목사가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회중교회 목사로 2년간 시무하던 시기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찬송가 연구가들은 모리스 목사가 시무하던 교회의 평신도였던 블렌디라는 사람이 이 찬송시를 써주지 않았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시의 성경적인 배경은 마태복음 16장 24절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소명과 충성의 찬송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냅니다.

0: CBS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최인혁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원래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작업실 벽에 세계 지도를 붙여놓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길 꿈꿨죠. 사람들은 그를 비현실적인 몽상가라 비웃었지만 캐리는 결국 선교사가 되어 인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의 40여 년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잃고 아내가 병들고 10년 동안 번역한 원고가 불에 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다시 성경을 번역했고 학교를 세웠으며 인도의 신분제도와 악습을 없애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작은 구두 수선공의 꿈이 한 나라의 언어와 교육과 문화를 바꾸는 씨앗이 됐던 것이죠. 우리의 꿈도 지금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붙들린 꿈은 언젠가 누군가를 살리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그 진리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부형 길. 네, 우리가 넓은 길만 택하다가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너무 늦은 건가요? 찬양 하기 전에 정말 주님의 길을 잘 걸어가면 어느 날 세상을 바꾸고 있는 우리를 발견해내지 않을까요? 심부름 엄마가 심부름 두 번 시켰다고 여기서 일은 일러 고자지라는 태연 씨. 아기도 엄마가 가는 것보다 딸이 가는 게 낫지. 이 더운 날 엄마 더위 먹어봐요. 예. 태연 씨와 이름이 비슷한 혜연 씨 오셨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무더위에 잘 지내고 있는 편입니다. 네, 몸도 조심하고 제가 늘 운동을 빼놓지 않고 하는데 운동도 조심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석증이 지나가서 네,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러브 블러썸 님이 옆방에 오류 났다고 하는데 아, 음악 표준 FM 쪽인가요? 네. 아이고, 사고가 나면 안 되는데 말입니다. 집에서 울교회 유튜브로 수요 오전 예배를 드리고 지금은 찬양을 은혜롭게 잘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언제나 양평에서 유나님 네, 더 건강하시길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달려와 주세요. 마라나타님 오셨어요. 반갑고요. 오케이 민미나님도 후덥지근한 수요일 오후 출첵합니다 하셨는데 오, 진짜 흐린 곳도 있나요? 아무튼 후덥 진짜 더워요. 보통 더운 건 아니에요. 네, 뭐, 이런 말 해야 소용없으니 아우 시원해 이러고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자, 브라이언 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그 색소폰에는 둘 다 재미 교포 예, 연주자 데니정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오뉴 길 진리 생명 나가는 동안 여러분 양 시원하게 한번 샵 7997 모바일 문자와 만나 루인보 게시판에 들어오시죠. Let's go. God is the one who loves.

길 진리 생명 할렐루야. 단장님, 속초에는 피서이 어찌나 많이 들어오셨는지, 이게 지금 속초에 피서를 오라는 건가요? 속초 진짜 사람 많을걸요. 예, 속초도 뭐 덥죠. 안 덥겠습니까? 이제 많이 그래서 뭐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네, 더 좋아지면 좋겠죠. 2262번님 보니까 식당 앞에 막 4, 50명씩 있대요. 대기하느라고. 세상에. 또 맛집 유행이잖아요. 맛집 가는 거. 참. 꽃과 어린 왕자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너무 더워요. 숨을 제때제때 쉬어야 해요. 그러니까 덥다고 숨 쉬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하시면서. 그러니까 더워서 놓칠 수도 있네요. 정말 파란 하늘님이라며 듣다가 출첵합니다. 아이들 좀 바꾸셨대요. 같은 아이디가 있으셨나 봐요. 화이팅입니다. 일하시는 분들 정말. 푸른동사님 치료받고 택시 기다리는 중. 예. 건강하시길 바라고. 네.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건강치 못하면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일도 못할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뭐 태어날 때부터 뭐 몸이 불편하고 어렵지만 거기에 그걸 가지고 또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게 또 건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삶이 무엇일까라는 질문 앞에서 늘 대답을 얻고 행함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미혼이님이 구미에서 더위로부터 피신 와서 태백, 야 그쪽은 조금 구미보단 시원하겠다, 그죠? 높은 지대에 시원한 행복한 시간들 보내고 있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시원한가 보다. 아, 태백 좋죠. 태백산 야영장은 너무 시원하네요. 내일 다시 구미로 돌아가야 하는데 벌써 더위가 무서워요. 야, 태백산 야영장. 좋겠네요. 좋겠다. 부럽. 네. 하나만 더 볼까요? 행복한 하루살이님, 저희 교회 교등부 수련회 간다고 양화진 갔다가 마커스 찬양 예배 드리고 오려는데 날씨가 이열치열 성령으로 불태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응원하고 응원합니다. 진짜. 리비님 감사해요. 리비님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지미선 예수님처럼 이 더위에서도 우리의 말과 행함은 예수님처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송승연의 주님의 손까지 보내드릴게요.

네, 주님의 손이 예.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 아시죠? 언제나. 언제나. 그리고 주님이 손을 얹기로 결정하셨으면 치료되는 거 아시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시죠? 예. 소망이 가득히 차오르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주님의 손이 내 삶에 늘 얹어 있는지 얹혀지길 기도하고 바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가장 부러운 분들 두 분이 올라오셨어요. 사연이 이래요. 리비님, 오늘 점심은 오이 냉국을 하신답니다. 동네 분들이 주

주신 해산물 섞어서 하신데 만납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우죠. 놀리시는 거죠. 네. 마라나타님도 점심 메뉴 미역냉국이에요. 아 진짜. 아, 미역냉국에도 오이 들어가야죠. 오이냉국도 미역 들어가고요. 아, 해산물까지 넣어서. 그냥 거의 다 밥 말아 먹어도 전 진짜 맛있더라고요. 국수 넣어도 맛있고. 진짜 오이냉국은 만능이야 만능. 미역냉국은 만능이야. 윤희 엄마님 착한 농부님 에,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손잡아 주셔서. 손소희님 예배 마치고 오셨네요. 수요일에도 요즘 예배가 오전에 꽤 많이 늘었어요. 그죠? 대부분 여성 성도님들 여자분들이 많긴 하지만 네. 저녁보다 오전 수요 예배가 훨씬 많은 경우도 신도시 쪽은 또 많더라고요. 푸른 동사님은 배차되어서 이제 타고 집으로 가시는 길인데 네, 집에 가서 시원하게 지내세요. 허유미님도 이석증이셨군요. 세상에. 어제 치료하고 왔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다리는 무릎에 연골 손상이 있어서 깁스했고요. 연골 손상이 돼도 깁스하는군요. 이게 손상이 회복이 잘 안 되는데 그 주변에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운동을 정말. 저도 그 연골 찢어진 지 오래됐거든요. 한 15년 16년. 근데 통증은 없어요. 이 근육을 많이 그동안 운동해서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퇴행성 관절염도 네, 운동해서 그 통증이 없어요. 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픈 덕에 조이포이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 하셨는데 아이고 그러게 아픈 건 빨리 치유되셔야죠. 이 방송을 듣고 계시지 모르겠는데 우리 창선영님 형수님 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적인 방송이에요. 아, 뭐 그냥 DJ가 가끔 사적인 거 얘기해도 뭐 다 성도들인데 우리 같은 믿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해야죠. 당연히 더 해야 되지만 아무튼 형수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벌떡 일어나서. 자 소울싱어즈 구원열차 시원하게 한번 네, 갑시다. 그리고 샬롬 노래선교단 아이들이 방학했으면 꼬마들 어린아이들은 너무 좋아할 노래죠. 내가 만약 나비라면.

마냥 나비. 야 진짜. 네, 날개짓 타고 꽃꽃에게 가서 꽃이야 우리 같이 노래하자. 저 어디든 나비 날개짓 가지고는 너무 멀리 가지 못하겠지만, 예, 버터플라이 에펙트라는 그 단어 아시죠? 그 남쪽에서 나비의 날개짓이 동쪽엔 태풍으로 온다는, 그러니까 작은 것이 작은 것이 아니다라는, 그래서 작은 행위, 작은 말 하나가 얼마나 귀한 역할을 하는지를 얘기해 주죠 있죠. 아니 오늘 휴가철이라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안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야, 이거 인사를 너무 안 하고 계신데요 지금. 식사하고 계시는 거죠? 네. 뭐 그래도 식사 못하고 있는 DJ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인사 좀 해주시죠. 출첵 출첵. 예, 들어와 들어와 들어오셔야 됩니다. 축복받는 자님 너무 반갑습니다. 이은주 씨도 늘 감사하고, 김영호 씨 식사하고 함께합니다. 이제 끝났군요. 자, 요 타임이 지금 식사 끝날 시간인 것 같은데 어서 달려와 주세요. 장지영님,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에 더위를 떨쳐봅니다. 마음은 말씀과 기도로 시원합니다. 아, 좋다. 멋지다. 주의 길을 걷다 지친 그대여는 내일이나 모레 중에 제가 한번 꼭 보내드릴게요. 진짜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제 노래 신청곡이 몇 곡 있어서 지금 한 곡을 뭘 정할까. 아직 안 드셨어요? 데이비 장로님. 샬롬, 지금 점심은 콩국수 시원하게 먹으러 왔어. 아, 지금 드시는군요. 좋으시겠다. 예. 자유영호님이 40일 작정기도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받을 그릇이 되도록 더 연단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시면서, 야, 참 귀하시네요. 40일 작정기도 하나님 뜻

때로 이룬 기도한 기도는 다 이루어지겠죠 뭐. 전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들 다 응답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약간 삐졌더니 들어와 주셨어요. 푸른동사님, 춤추자 이빛 망구님, 딸기바구님님. 흥부마누라님 오셨어요. 아이고, 네네. 놀부 마누라, 흥부 마누라 이렇게 딱 생각하면 아 정말 네 착한 며느리가 생각나고 그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이 훌쩍 나네요. 네, 아무튼 흥부 마누라라는 뜻은 제 생각엔 남편분이 되게 착하신가 보다. 그죠? 안젤리나 쪼글리님, 온유한나님. 밥 먹고 할랬더만 밥 숟갈 놓고 출책 만들게 하시는 삼병노 단장님. 뭐 어떡하겠어? 자, 러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곡은 범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시선의 주연해라 이어들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일부가 벌써 끝나가네요. 세상에 세상에. 보라미님 찬양 있어. 감사 감사 영광. 늘 찬양과 함께 근무. 아 이것도 축복이죠. 찬양을 들으면서 방송을 조이포일 들으면서 근무할 수 있다는 거 완전 복입니다. 나의 안전지대님 바오 너무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매일 잘 듣고 있어요. 올리신 그 길 너무 감사하고 인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헬스장에서 한 시간 뛰고 왔대요. 야 헬스장을 해도 이제 이렇게 에어컨이 좀 나오니까 운동 이어갈 수 있죠. 바깥에서 운동을 하지 마십시오. 꽃사슴님 잘하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2박 3일 믿음으로 0823번님 완전 완전 행복한 평생 잊지 못할 추억 만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혜영님 수요 예배 드리고 오셨군요. 깡경님 오늘도 필사하면서 듣고 있다고. 감사합니다. 언젠가 내년에 필사 전시회 때 꼭 제출해 주세요. 주미 부자 에스더님도 오셨고 전야곱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정말 집이 열에 달구어져요. 읽는 것 같다고 이빈님이 웃어야겠죠. 우는 것보단 낫지 않겠어요. 요새 청소년 수련회 정말 많은데 여러분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창모님 교회 모든 수련회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제가 7월 말까지 일하고 퇴사하고 집에서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아이고 아기 천사 회님이 퇴사하셨군요. 이 기간을 뭐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예,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내 마음의 한 자리 신청곡 보내드릴게요. 힘내세요. 저는 2부에서 만날게요. 들어와 들어와 어서 오세요. 신감사님도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치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썼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아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 네.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4: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5: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고 삽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바로 느껴지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못 느끼고 살아서 이기기도 하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고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과 우리의 손에 쥐어진 성경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민감하게 느끼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참 덥고 또 휴가철이지만 이 더운 날씨 너머에 그 날씨를 온 손에 다스리시고 이 우주를 손안에 들고 계신 하나님을 매일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한다면서 우린 삶 속에서 너무 못 느끼고 삽니다. 주님, 회개하고 돌이키지만 우리가 다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작은 이익 앞에서 눈에 보이는 이익 앞에 무너지고 손에 보여지는 권력에게 무릎 꿇게 되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들 또 교회 리더들 안에 하늘이 보이고 하나님이 날마다 느끼며 그래서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한국의 기독교가 되도록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오늘의 기도에 이어서 주의 경애. 아, 참 좋죠. 가야금 연주와 함께 하늘 소망 듣고 왔습니다. 정말 한국 교회 안에 이번 여름 수련회에도 뭐 있고 아이들에게도 또 여름 성경학교에도 또 전교인 수련회 가운데도 또 교단별 연합 수련회 가운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몸소 날마다 느끼는 그 삶의 시작이 다시 회복이 되길 다시 한번 기도해 봅니다. 자, 들어와 들어와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2부 시작됐습니다. 찬양 준비해 놨는데요. 찬양 나가는 동안 여러분 샵 7997 모바일 문자와 만나루 인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십시오. 네, 어노인팅이죠. 매일매일. 그리고 제이어스 시편 139편 포스의 나비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해피 강사님 너무 더워요 하시면서 이제 모양 예, 몸에 담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유 참. 네. 4173번님이요. 손주가 임파선에 염증이 있고 간 수치가 안 좋다고. 아, 10살 아이인데 주영이 하나님 계속 치료 중인데 건강하도록 주님 손 만져주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4180님 달려오셨어요. 아내가 아침부터 포스 영수증 테이프를 가져다 줄 수 있음에 오픈하자마자 배달이 있음에 감사하면서 그러게요. 스터디 카페도 하시는군요. 와, 참 열심히 사시는 우리 식구들 많아요. 네. 그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정말 축복이 있길 바라봅니다. 장기영님이 서울사회복지사협회 회원이시군요. 예. 아유, 하시는 일들 참 많으세요. 우리 식구들도. 아무튼 더운 여름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심영진 박우정이죠. 나의 하나님. 그리고 오직 예수뿐이네 마커스 찬양. 한 곡 더 갈게요. 박수진입니다.

주님, 오늘 예수 이름 안에 우리가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고 수치와 아픔이 가득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며 살려 하지만 정작 우리 개인과 가정, 공동체의 무너진 현실 속에 한없이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전히 꺼지지 않는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아픔과 현실,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같대? 네, 오늘은 제가 고등학교 때였나 20대였나요? 그 대학가요제에 이어서 해변가요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 강변가요제도 있었지만 해변가요제에서 78년도에 그러니까 제가 진짜 고등학생 때네요. 네, 고3 때네요. 나왔던 곡입니다. 부는 바람아 너는 나의 힘 모든 슬픔을 걷어가다오. 광활한 대지의 끝없는 바다에 오 바람이 분다. 가는 구름아 너는 나의 꿈 높은 저곳에 데려가다오. 푸른 창공으로 영원한 곳으로 오 구름이 간다. 나도 따라서 갈래 머나먼 저곳으로 나의 꿈을 따라서 멀리 머나먼 곳에. 부는 바람아 너는 나의 힘 가는 구름아 너는 나의 꿈 푸른 희망 속에 끝없이 달리는 오 바람과 구름. 참 소망이 있죠. 대학생들이 주로 많이 나왔었는데 이 대회에요. 장남들 네, 그 팀이 불렀던 곡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유명했죠. 네, 이 노래 안에 참 소망이 있죠. 예, 진짜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CCM이라는 것처럼 참 소망이 있어요. 바람이 불어도 힘이 있고 네, 구름이 와도 우리의 꿈이 있고 이런 어떻게 보면 범사에 감사한다는 마음이 예,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 노래 가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전에 추억 생각해보며 해변 가요제 기억나시는 분들 같이 따라해 주시죠. 바람과 구름 장남들의 곡으로 이 곡 어때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이 곡 어때? 바람과 구름, 장남들 그리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저의 목소리였습니다. 더운 여름 휴가철이기도 한데, 네, 정말 그래도 조심조심 노시고요. 몸 상태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전선화의 찬양입니다. 그 이름 부를 때 보내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옵니다, 여러분. 더운 여름 I love you. 뜨겁게 사랑합니다.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42편 5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따지고 보면 우리 삶은 세상과 다른 차이를 발견하고 실천하는 여정인지도 모른다. 타인과 다른 옷을 입고 타인의 생각을 살짝 비틀어 다른 생각을 하고 타인이 했던 방법을 발판으로 삼아 다른 필드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내고 타인이 접근했던 길을 피해 다른 쪽으로 가면서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타인과 다른 방법으로 특별한 사랑에 접근하고 결국 차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물리학자 이기진의 에세이 나는 자꾸만 딴짓하고 싶다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0: 하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이사야 58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잠은 잘 주무시나요? 폭염이 계속되면서 밤에도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죠. 뒤척이다 겨우 잠들었는데 새벽에 더워서 자꾸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날들이 많아졌어요. 거기다 수면 무호흡이 있으신 분들은 자도 자도 피곤하다고 하시죠. 잠이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김지철 목사님이 성경 읽기에서 잠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를 하나님께 내려놓는 시간이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에도 세상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분들,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평안히 잠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새 생명으로 깨어나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첫 곡입니다.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웨이홈의 찬양으로 듣고요. 찬송가 참 즐거운 노래를 조수아의 목소리로 함께 듣습니다.

0: 방금 들으신 곡은 찬송가 기도하는 이 시간, 설무태탑 창단의 찬양이었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웨이홈의 찬양으로, 찬송가 참 즐거운 노래를 조수아의 목소리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 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수요일 출첵들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김선주님, 고윤희님, 이병희님, 기도합시다님, 멋쟁이님, 하하호호님, 블루딱따구리님, 안솔미님, 전야곱님, 아로아님, 요셉과 다니엘님, 시기님, 금강초롱님, 추억님, 민민하하님, 이은주님, 사형제맘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스농부님이 폭염 속에서도 주님을 찬송하며 함께합니다. 폴라리스님, 너무너무 덥죠? 건강 잘 챙기셔요. 마라나타님은 오늘도 재난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와, 아까 점심시간에만 4개가 그냥 연이어서 오더라고요. 태연님이 너무 덥네요. 7일이 입출하는데 좀 나아질까요? 에어컨 선풍기 가동하고 있어요. 송미영 집사님은 어제 저녁 소낙비가 오고 열기가 잠시 식혀졌지만요. 너무 더운 날에 인사드립니다. 코스모스님이 평안합니다. 에어컨을 가장 높게 틀고 다녀도 시원해지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겠죠 하셨는데, 준이비님이 열대야로 잠 못 드는 밤입니다. 그럼에도 주님 앞에 감사할 게 더 많은 날입니다. 아프신 모든 분들이 찬양 가운데 새 힘 얻으시길 기도합니다. 정말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찾는 그런 수요일이 됐으면 좋겠네요. 신혜숙님이 8월에 첫 수요 예배 드리고 와서 밤새 잠을 못 자서 에어컨 틀어놓고 깜빡 잠들었어요. 요즘 진짜 열대야에 밤잠 설치시는 분들 많잖아요. 주하랑님도 출첵 꾹 누르고 힘 땀 흘렸던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합니다. 세상에요. 에어컨 발명하신 캐리어 그분에게 너무 고맙다는 생각을 하는 요즘입니다. 어여쁜 자연님은 친구한테 음식과 토마토 갖다 주고 라떼 마시고 돌아왔어요. 친구 신랑이 옥상에서 일하며 양쪽 팔이 타서 껍질이 벗겨졌다고 전해들었네요. 갖다 준 음식들로 위로가 되기를 바라면서. 아이고, 얼마나 더웠으면 살이 다 까졌을까요? 그 벗겨지는데 또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콩이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키리님도 와주셨네요. 이번에는 재계인들이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먼저 영국 작곡가 존 루터의 곡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주 너를 지키시고, 캠브리지 싱어즈의 연주로 듣습니다. 이 찬양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는 내용을 담은 찬양입니다. 이어서 남아공의 인종차별에 맞서 희망과 자유를 노래하는 줄루어 합창곡 툴라 시즈웨, 백성아 조용히 하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대학 합창단의 연주로 듣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타리스트이자 프로듀서인 딘 맥그로우가 프로듀싱한 켈틱 음악 연주 앨범 중에 Be Thou My Vision,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까지 함께 전해드립니다.

주 너를 지키시고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캠브리지 싱어즈의 연주였고요. 줄루와 합창곡 툴라 시즈웨 백성아 조용히 하라 요하네스버그 대학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딘 맥그로우 프로듀싱 켈틱 음악 연주 앨범 중에 Be Thou My Vision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였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물질적 풍요가 주는 기쁨보다 훨씬 크고 영원함을 고백하는 시편 4편 6절에서 8절을 낭독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핵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4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무엔의 찬양이었고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장하니의 목소리로 지혜정 편곡 주가 일하시네 중앙아트 프로젝트 콰이어의 연주였습니다. 김진아님, 영주땡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주왕자님이 전주찬만의 거룩한 분위기에 은혜로운 찬양들이 가슴 깊이 파고드네요. 금요일에 있을 목장 모임을 위해 한돈 갈비찜과 잡채할 것들 재료 손질하며 귀팅하는데 바쁜 가운데 사연 보내봅니다 하셨어요. 와, 더운 날 목장 모임을 위해 열심히 요리하고 계시는군요. 준희빈님이 여주왕자님께 속한 목원분들은 너무 행복하실 듯요. 은혜로운 목장 예배 되시길요 하셨는데 커피 쿠폰으로 여주왕자님 응원드립니다. 보혜사님이 전력 사용이 폭증해서 어제 저희 아파트 일부에 2시간 정전됐었어요. 저희 동은 비껴갔지만 남의 일이 아님을 느꼈답니다. 요즘 정말 집집마다 에어컨 선풍기 풀 가동하고 있다 보니 이렇게 또 정전이 되기도 하네요. 어제 저도 그 재난 문자 떠서 보니까 동네에 어디가 정전이 됐나 봐요. 그래서 복구 완료됐다고 문자가 뜬 걸 보고 와, 이제 여름은 여름이구나. 이 폭염에 모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혜사님의 신청곡 지금 들려드릴게요. 조승우의 오 놀라운 구세주.

나나무스 크루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이어 오늘 끝곡 2262번님이 보내주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지송의 첼로 연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실 때 갑자기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치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는데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깊이 잠이 드신 겁니다. 풍랑이 이는 배 위에서 어떻게 그렇게 주무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셨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평안. 우리도 그 평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폭염의 열대야까지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지만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온전히 맡기고 평안히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은 부디 잘 주무시길 바랄게요. 남은 오후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0: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 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 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저희 올포원이 마련한 시리즈 예수님의 산상수훈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주제가 외식하지 말라입니다. 예수님의 공식 지정 금지 단어가 되고 말았는데 되다시피 했는데 외식하면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까요?
1: 외식 한자 뜻 그대로 누구에겐가 보여주려고 혹은 인정받으려고 하는 위선적인 겉모습만의 행동 속과 겉이 다른 행동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2: 네. 그 정확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헬라어로는 외식하는 자 이게 이제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이 히포크리테스라는 말의 그 의미는요 고대 헬라 시대에 이제 연극 있잖아요. 그 연극 같은 걸 할 때 그때 해설자나 또는 뭐 전체적인 합창이나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걸 응답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외식한다 이 말은 사실은 원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연극하는 것. 그러니까 진실한 삶의 태도와 다르게
3: 연기한다.
2: 가식적이고 대본의 의도성을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연극의 특징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일부러 감동을 주려고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연극하는 사람은 자기의 본질, 본성과 실제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동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거 이중인격자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을 원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외식하는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4: 네. 이미 정확하게 다 얘기해 주셔가지고 외식한다는 거의 가장 현실적인 표현이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모습들을 표현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네.
0: 근데 위선자라고 하니까 확 느낌이
5: 달라져요.
0: 반응이 그렇죠.
1: 그쵸. 되게 기분 나빠요.
5: 그렇죠. 저도 맞아요. 그렇겠습니다. 뭐 위선자? 말이 심하네 하겠죠. 근데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자 취급을 하는데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6: 당연히 기분 당연히 안 좋죠. 네. 그 외식과 위선 어감이 확 다른 것 같아요. 네.
7: 이 유명한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위선자들아. 라고 하시는 뜻이었네요.
3: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긴 하지만, 우리가 위선자야라는 말을 들을 정도의 말과 행동을 우리가 하고 사는지,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1: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외식은 두 종류의 외식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세분화하면 더 있겠지만 알고 하는 외식이 있고 모른 채 하는 외식이 있고
0: 모른 채.
1: 예, 나는 외식인 줄 모르고 하는데 그게 외식인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적하시는 것을 숨기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설교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네.
4: 저는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 스스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참 큰 위선자였구나.
1: 에이 독사야. 네,
4: 사실 제가 무언가를 이렇게 알려드리려는 선포라기보다는 스스로에게 외치는 회개의 외침으로 아마 말씀을 전하게 될 것 같아요.
2: 가면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제 행동을 자기가 잘 해놓고도 아 이건 우연이에요. 아 이거는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어떤 외식이 들어가냐면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 실력이 나중에 뽀롱 날까봐 미리 방어 기대가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연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실력이었거든요. 근데 가면을 쓰는 거죠. 자기는 부족한 것처럼. 그래서 사실도 인정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뭔가 나중에 자기에 대한 평가 절하가 나타날까봐 두려워하는 것도 또 외식일 수 있다. 막 대단한 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 가면 증후군이 뭐 목회자인 저희들에게 특히 많은 것 그런 생각도 듭니다.
0: 예수님께서 외식하지 말라 이렇게 강조하시던 그 장면 속으로 아마 목사님들이 저희를 안내해 주실 것 같습니다. 박태남 목사님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1: 네.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어느 정도로 십일조를 했냐면 박하, 구취제죠. 구취 제거제. 민트입니다. 민트.

회향. 회향이 뭐냐면 딜이라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혹 그 샐러드라든지 이런 거 만들 때 약간 보송보송한 이렇게 털이 많이 난 것 같은 식품이 있어요. 그것도 역시 구취제로도 사용되고 사실은 조미료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근체, 이게 커민이라고 하는, 커리하고는 좀 향이 다르지만 굉장히 그 강한 향을 내는, 네. 중동지방에서 사용하는, 많이 사용하는 조미료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 바리새인들이 11조에 철저했냐면 구취제거제, 그 다음에 음식 만들 때 넣는 이 딜이라든지 아니면 커민 같은 그런 조미료, 생각해보세요. 조미료 얼마나 넣습니까? 그런데 그것까지도 세밀하게 이렇게 나누어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행동을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정의, 긍휼, 믿음은 버렸다. 사실 우리의 믿음은 내용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형식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도 중요한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는 행동 그 자체도 중요한데 그 행동을 왜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 행동 속에 담겨 있는 것,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외식적인 태도가 생길까요? 내용은 없는데 겉으로만 보여지는 것,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것. 저는 한 세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배워온 거죠. 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셔, 이게 교육으로 된 거죠. 사실 유대교인들은 아마 그런 외식자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알고 하는 외식이 있고 모른 채 하는, 이게 외식인지 모르고 하는 외식이 있는데, 그건 주로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 중에 외식적인 것은 없을까?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훈련 받았으니까. 두 번째는 자신의 약함을 은폐하려는 욕구입니다. 왠지 모르게 이렇게 하면 내 속에 약한 모습, 내 속에 추한 모습이 가려질 것 같아. 사실 그런 건 우리 삶 속에 참 많이 나타나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많이 드러납니다. 외형적인 어떤 열심,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데 다시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한 길 사람 속도 정확히 아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왜곡된 축복관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내 마음은 그게 아니야. 그래서 11조를 계산을 하잖아요. 11조를 계산을 해요. 저는 그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을 통해서. 11조를 몇 프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네트 인컴으로 할까요? 다시 말하면 수입 들어온 것 중에서 세금 다 떼고 실제적인 그 인컴으로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들어오는 대로 하는 걸, 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지 마. 왜냐면 그렇게 하느니 안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하나님한테는 안 물어봤는데 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식은 안 하는 것보다 더 나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어쩌면 훈련 받아왔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 속마음을 어떻든지, 예, 내 마음속의 뜻은 안 그런데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교육 속에서 생겨나는 외식도 적지 않다. 자, 그렇다면 이 외식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알고 모르고 하는 것. 중요한 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히브리 말 중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레브라는 단어, 레브. 이 레브라는 단어는 사실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영어로는 뭐 heart라고 번역하고 우리는 마음 혹은 심장으로도 번역되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가장 적절한 번역은 동기, motivation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떤 행동 자체가 아니라 왜 그것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11조를 얼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외식을 피하는 방법은 내용을 점검하는 겁니다.

0: 보이지 않는 것을 깨끗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3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 당시에 강도, 도둑, 창기보다 이 바리새인들을 더 엄하게 책망하셨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속의 동기와 관계없이 겉으로 행동으로만 보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겠죠. 우리 외식하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위선되고 외식된 이 모습을 오늘 주님 앞에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내 안을 정결케 주님께만 향하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 특별히 유대인들은 경건 생활에서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온 내용인데, 구제하는 것, 그 다음에 기도 생활, 금식. 이것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굉장히 중요한 경건 생활의 3대 요소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대부분 이것을 외식으로 행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몇 가지 아주 반복되는, 각각의 똑같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외식하는 삶을 살지 않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도대체 우리도 모르게 외식하고 아주 습성화되어 있는데 어떻게 외식을 안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의도의 단순성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이 이렇죠. 1절을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 의도가 좀 순수해야 된다. 의도는 단순해야 된다. 남을 돕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돕는 거잖아요. 근데 남을 돕는 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선한 사람이고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고 그런 의도를 복잡하게 갖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목적이 수단화되면은 이게 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도를 좀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뭐를 하든지 목적과 수단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전복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야말로 구제하는 것은 상대편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제 외식으로 이게 변형이 되는 순간이 언제냐면은 자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입이 간질간질해서. 아, 내가. 그리고 이제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내가 정말 도와줬는데 고맙다는 말을 안 해. 다른 데서 나에 대해 흉을 봐. 그러면 이제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그 사람이 나한테 인사 안 했다고 화가 안 날 거예요. 내가 자기를 어떻게 도와줬는데 나한테 고맙다는 말 한 자리 안 해. 이러면서 자기가 행한 선행 때문에 그 사람을 평가하고 미워하고, 안 도와줬으면 관계가 안 깨어질 텐데 관계까지 깨져요.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순수함을 유지하는 거, 의도의 단순성, 그것을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태도의 당위성이에요. 오늘 본문에 아주 신기한 게, 그 3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뭐 환장가요?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모르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정신적, 육체적으로. 여기에 바늘로 콕 찔렸는데 안 아파.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왜 모를까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왜 모를까요? 그거는 자기가 지금 특별한 의미를 두고 하는 게 아니고 일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도의 당위성을 생각한다면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럼 외식이 안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오른손이 아닌지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일상화되어 있는 거죠. 기도가 특별한 게 아니고 일상화된 거. 금식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힘들 때는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결과의 은밀성이에요. 외식을 안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결과의 은밀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18절에 나와 있고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에요. 이는 금식하는 자로

0: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면 신앙은 신비에 속하죠. 기밀 유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영이신 그분의 특징이 뭐냐면 은밀한 데에 계신다는 거예요. 은밀한 데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들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을 병원에 갈 때요, 아무리 화장 잘해도 엑스레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은밀한 것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한 것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분이니까. 그럼 우리는 은밀한 중에서 행하고 은밀한 가운데서 진행이 될 때만 하나님에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이야기를 분명히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떠버리고 사람들 다 들리게 해버리면 그 순간 하나님은 뭔 일이 있었냐? 하나님이 인식을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외식을 피할 때 결과의 은밀성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야겠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다 하셔서 아무도 몰라줘도 너희들이 다 떠나가도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도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 고난당하는 거 그런 거 몰라도 괜찮다.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그분의 의도가 굉장히 단순하죠.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할 뿐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죄인들 위해 십자가에 죽는 거 당연하지가 아니라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그러니까 당위성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남을 돕고 대신 죽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할 정도죠. 그럼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면은 외식하지 않게 되겠죠. 아,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돕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외식을 피하는 이 세 가지 방법. 뭐였죠? 의도의 단순성. 그 다음에 태도의 당위성. 당연한 거. 결과의 은밀성. 그것으로 외식을 극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주님이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1: 네, 저는 청년 사역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쓰는 이렇게 줄임말을 잘 알아들어야 되는 그런 당위성을 갖고 삽니다. 몇 개 좀 퀴즈처럼 내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꾸안꾸가 뭔지 아세요?
2: 꾸안꾸.
1: 그렇죠. 목사님, 이렇게 젊으신 것 같습니다. 꾸안꾸, 저는 처음에 무슨 과자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꾸민 듯 안 꾸민 듯. 복세편살.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갑분싸, 이건 잘 아시죠? 예,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다. 제가 왜 이 줄임말을 얘기했냐면 겉바속촉이라는 이 줄임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건 이제 다 아시죠? 네. 겉바속촉,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거. 대표적인 음식이 치킨에 해당될 텐데 겉바속촉의 치킨, 뭐 삼겹살 너무 맛있죠? 그런데 이 겉바속촉이라는 표현이 사람에게 해당되면 참 별로에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외식, 위선 이런 부분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겉바속촉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어요. 겉과 속이 너무나 다른 거죠. 주님께서도 이 외식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부분인지 우리 아까도 나눴지만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나라는 좀 문화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이 시체를 가까운 산이나 동굴, 땅굴을 파서 그 안에 이제 시신을 모셔두었는데 보통 그것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 그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시체를 만지는 것을 굉장히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곳은 무덤입니다를 오히려 드러내기 위해서 흰색 이 회치를 쉽게 말하면 흰색 페인트를 이렇게 벽에다 발라둔 것이죠. 그래서 겉은 깔끔하게 흰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는 시신이 썩어가는 그런 겉과 속이 달라도 너무나 다른 그 모습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무덤과도 같다는 거 굉장히 심각한 질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왜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바리새인들 향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산상수훈이 있는 마태복음 6장에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와 관련된 글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외식과 불법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0: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행동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겉모습만 치장하면 됩니다. 글은 이렇게 이어졌어요. 사람들을 신경 쓰면 우리의 더러운 것을 가리기 위해 애쓰지만 하나님을 신경 쓰면 우리의 연약하고 더러운 부분이 더 잘 보이도록 하나님 앞에 나오지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짧은 메시지의 포인트를 우리는 과연 누구의 시선을 신경 쓰며 사는가, 누구의 눈치를 보며 사는가에 좀 집중해 보고 싶었어요. 쉽게 말하면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신경 쓰면 자연스럽게 외식하는 자,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눈치를 보고 하나님 신경을 쓰고 살면 겉과 속이 동일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사람 눈치를 보다가 망한 사람들이 등장하더라고요. 오늘 계속 우리가 다루고 있는 바리새인들 마찬가지죠. 겉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들을 다 지켜 행했지만 예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하는 그런 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성경에도 보면 사울왕이 굉장히 사람 눈치를 많이 봤던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사무엘을 통해 명령하시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그때 사울왕이 다 진멸하지 않고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다 남겨둡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찾아가서 사울왕을 질책할 때 이런 대답을 해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들이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온 것인데요,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무리들이 원해요, 백성들이 원해요. 내가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을 신경 쓴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반응과 무리들의 반응을 신경 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떤 대답을 하냐면 이어지는 사무엘상 15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이 너를 질책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눈치를 보며 회개하기보다 자기 체면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울 왕이 어떻게 인생의 말년을 맞이하게 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 눈치 보며 사는 이유가 우리가 무언가를 그걸로 인해서 잘 될 것 같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내 인생 성공할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사람 눈치를 보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았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의 인생이 힘든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신 일들이 많죠. 대표적인 인물은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어딜 가서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그 모진 광야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인이라면 사람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눈치를 볼 수 있는 그런 정직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 모두가 과연 나는 누구의 눈치를 보며 누구를 신경 쓰며 살았는지, 정말로 하나님을 신경 쓰며 살았는지, 사람을 신경 쓰기에 나도 모르게 외식하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아간 것은 아닌지 우리가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눈치가 아닌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까 목사님께서 설교 준비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성찰의 시간이 되었고 나의 고백을 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설교 들으면서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나는 뭐 그래도 좀 외식하는 정도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많이 화끈거렸고요. 그렇잖아요.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을 알고 내 속 중심을 알죠.
2: 저도 뭐 역시 많이 찔렸는데 우리 신앙과 삶에서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전형적인 외식의 모습들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좀 이렇게 풀어서 말씀해 주시면은 그 실체를 우리가 먼저 직면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우리 목사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3: 아마 요즘 예배에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

0: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 예배와 이제 뭐 이렇게 온라인 예배가 예배. 병행하게 될 때 특히 이제 줌으로 드리는 경우에 이제 들어와 놓고 얼굴 하면 안 나오게 하고 그냥 자기 할 얘기 하면서 예배 드린 척 할 수 있는 게 요새 이제 외식의 전형적인 태도일 수 있다.
1: 아래는 파자마 입고 위에는
0: 그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 속에서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 뵐 때 너무 경건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장로님, 권사님 그래서 참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는데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직원들 얼굴이 다 어둡고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돈밖에 모르고 너무 비인격적으로 돼서 자녀들이 교회 가는 게 싫다.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목회자인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외치는 설교 내용이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 복음의 본질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인데 목회를 하면서 이제 실수를 하게 되는 게 나는 다른 성도들이나 다른 교육자들에 비해서 특별한 존재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외치면서 복음적이지 않은 인격이 형성이 되고 복음적이지 않는 태도로 교회를 운영하고 권위의식에 차 있고 그럼 나도 모르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내가 설교하는 내용과 내가 목회하는 방침이 다를 경우에 그것처럼 심각한 외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돌아보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2: 두 분은 다 이제 담임 목사님들이시지만 저는 이제 부목사이기 때문에 계속 그런 꿈을 꾸며 살아요. 나중에 내가 담임 목회를 하게 되고 또 주님이 맡겨주신 교회를 이렇게 세워갈 때 우리 교회의 표를 뭘로 잡지? 막 이런 생각하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교회, 교인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왜냐하면 저는 크리스천의 가장 흔한 외식 중에 하나가 예배 드릴 때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과 방금 목사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그 밖에서 주중의 모습 또 예배당 바깥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를 통해서도 보고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렇게 보면서 과연 우리가 드린 예배는 뭐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늘 기억나는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희 교회 수요 예배가 오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오전 예배 이렇게 마치고 이제 점심 식사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딱 주차장에 내려갔는데 제 차가 심하게 긁혀 있는 거예요. 누가 긁고 가신 거예요.
1: 그거 못 참지. 네.
2: 근데 그 시간이 언제냐면 수요 예배를 마친 시간이에요. 아무래도 수요 예배를 들이신 분 중에 되겠죠. 그때는 더 젊을 때라 그런지 저도 그 약간의 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차를 긁고 간 분을 잡으리라는 마음으로 이제 교회 CCTV를 막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얼굴이 이렇게 흐릿해서 누군지는 이제 잡지 못했지만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신 한 여성 권사님이신 것 같다 보더라고요. CCTV에 본인이 차를 긁고 확인하고 그냥 가시는 장면까지 찍혔는데 뭐 교회 안에서도 이걸 막 또 뭐 찾아내고 하는 게 더 덕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넘어갔지만 제 안에 항상 그게 하나의 예화처럼 새겨져 있어요. 이분은 분명 지금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셨을 텐데 이렇게 그냥 가버린 그의 삶의 예배는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보게 되면서 하나의 저한테 좀 상징적인 사건이었지만 그 후로 저 스스로에게도 계속 물어봐요. 내가 지금 예배도 드리고 예배도 인도했고 설교도 했는데 과연 나는 주차장부터 시작되는 나의 삶이 예배를 드린 삶과 동일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1: 두 분 목사님 설교에 굉장히 그 공감하면서도 한 가지 조금 제 마음속에 제가 느끼는 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외식은 철저하게 신앙적인 행위에 대한 지적이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뭐 보여주려고 하는 행동 그 자체까지 확장을 시키자면 예수님의 그 직접적인 이 가르침에 약간 손상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 외식하는 사람들의 불행은 저는 오히려 사울이나 빌라도보다는 가인 아니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예배 잘 드렸는데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교훈은 산상수훈의 교훈은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물론 확장하면 이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해가 되는 거지만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을 그 우리 종교적 행위 신앙적인 모습에서 찾는 게 맞겠다.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신 거야. 너희들 예배가 예배가 아니야. 얘도 헌금이 헌금이 아니야.

0: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한 외식을 얘기하는 거지, 이걸 너무 브러드하게 해서 그래가지고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누구에게 인기를 얻기를 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좋은 교훈은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약간 조금 벗어나는 것이 아닐까 감히 제가 도전을 해봅니다.
1: 우리의 믿음 생활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했고요. 네네. 근데 저희가 사람들에게 아, 저 사람 정말 믿음 좋아라고 칭찬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이 정말 문제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그래서 언제나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도 뜨끔뜨끔한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2: 네, 오늘따라 이렇게 의자에 가시가 있는 게 불편해요. 이렇게 찔리지만 네. 조심스럽게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3: 가지방석에 앉은 기분으로 위선자를 인정할 수 없어 드리는 질문 타임.
2: 아 따가워. 네, 첫 번째 질문 계속 뜨끔뜨끔해가지고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동철 목사님께 첫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그때 당시 제일 잘 믿는 사람의 표상이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이제 기도, 금식, 구제 뭐 하나 빠질 게 없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식이란 단어를 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고 외식하는 자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하신 부분, 그거의 의미가 좀 궁금합니다. 그거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4: 그 바리새인들이 이제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거 또는 일상의 삶을 사는 것이 아까 말했던 그 외식하는 자의 그 전형적인 특징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연극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 연극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너와 내가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주인공하고 뭐 또 조연하고 대화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대화를 이 사람에게 하지만 배우의 의식은 어디에 있어요? 관객들에게 하는 말이고 감독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모든 의식이요. 예수님께서 2000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주위에 온통 외식하는 인간들만 있었던 거예요. 가식하는 인간들 속에서 진실한 인간으로 사신 거예요. 그때 그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너희가 마음의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니네 마음도 원하지 않고 육신으로만 외식하는구나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삶을 보면은 선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가슴 아파하시면서 니네가 왜 예배드리냐, 왜 재물 갖고 오냐, 마당만 밟을 뿐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아프다, 이 내용이 가득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그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온갖 연극투성인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가슴 아픈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이런 말씀하시는데 너희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뭔 상을 받았다는 걸까? 그 말씀은 정확하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상은 사람들의 칭찬이었고 사람들이 높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받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상 너희들이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3: 박태남 목사님, 네. 그래서 그 외식해서 고생, 고난, 고초를 겪은 인물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좀 더 다가올 것 같아요. 그리고 외식하면 대체 어떤 화를 당하는지까지.
0: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됨에 대한 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이제 그 목사님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지적했던 게 성경에 나오는 외식은 예수님께서 외식하지 말라고 하는 외식은 저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를 말하고 있다고 봐요. 대표적인 인물들이 가인이죠. 가인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아벨보다 더 값비싼 제사를 드렸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사 잘못 드려서 망했어요. 사울 같은 경우에도 그죠?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한 행동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게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대한 예물, 그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들어야 될 그 경고는 너희의 예배, 내 앞에서의 너희의 그 신앙적인 생활을 점검해 보라는 이야기로 1차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주일날 예배 열심히 참석한다.

0: 대해서 마음 놓지 마십시오. 그 예배가 진짜 예배냐가 중요한 거죠. 헌금 많이 드린다고 뻑일 거 없어요. 왜냐하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떼놓고 드렸지만 그거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엄청난 헌금이었어요. 주님은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 우리의 기도생활, 우리의 예배생활 이런 것들을 먼저 점검하고 그 후에 그 이웃들 안에서의 나의 모습 이걸 2차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이렇게 예를 들어주시니까 잘 알겠어요. 지금 누구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할 정말 신앙인들로서의 그 조심해야 할 외식들을 하나씩 잘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뭐 산속에 사는 자연인이면 하나님만 보면서 보고 계시죠? 뭐 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사람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의식을 안 할 수 있지가 않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김종인 목사님께 속으로 좀 이렇게 사람들 눈치 안 볼 수 있는지도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냐는 저의 생각과 그리고 속으로는 좀 다른 마음이어도 지금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겉으로는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태도를 취하는 게 낫지 않나 아까 겉바속촉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더 진하게 말씀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2: 네, 사실 하나님 눈치를 보자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그냥 요 문장만 보면 이제 극단적으로 그럼 이제 사람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계속 바라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실제로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게 되면 조금 다른 결의 건강한 방향으로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우리가 느끼게 되고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과거에는 내가 그들로부터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칭찬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증명될 수 있을까에 대한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니까 사실 모든 행동에도 가식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모든 행동을 함에 있어서도 늘 힘들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눈치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보게 되면 그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배려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 눈치를 보는데 과거에는 내가 그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바라봤다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가 지금 뭐가 불편한 게 있을까?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신경을 쓰게 되고 그 사람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눈치를 먼저 보게 되면 사람의 눈치를 더 건강하게 그리고 더 의미 있게 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방면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 네. 주변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네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걸 의식한다면 겉과 속이 다른 따로 국밥 신앙은 안 될 것 같다라는 자신을 좀 가져보면서 근데 문제는 그런 줄도 잘 모르는 거 모르고 하는 외식이 아닐까.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모를 수 있겠다. 그게 더 무섭습니다, 사실.
4: 근데 막 이야기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위선적인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사실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을 때, 교회를 가고 싶지 않은 너무 창피하니까 예,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을 때도 있고 내가 너무 위선자 같다라고 이제 목사님들께서 그런 때가 있으셨는지 궁금하고 또 신앙인들은 어떤 태도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헤쳐나갈 수 있을까 뚫고 나갈 수 있을까 방법을 좀 안내를 해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 제가 위선자 같았을 때 매 순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위선, 외식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말과 행동이 다른 부분들인데요. 어느덧 이렇게 저도 짧지만 이렇게 목회의 과정이 점점 길어지고 설교의 횟수가 많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저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말을 무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좋은 말, 바른 말, 성경적인 말, 청년들 앞에서, 성도님들 앞에서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오히려 저에게 큰 덫이 예, 되어져 가는 걸 느껴요. 나는 그 말한 대로 아직 살아갈 준비도 그런 깊은 아직 신앙까지 나도 한 개인으로서 자라나지 못하고 있는데 전하는 자리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성도님들 앞에서 내 삶이 위선적으로 보일까 봐에 대한 걱정도 물론 있지만 가장 제가 걱정하는 건 저희 가족들 앞에서예요. 저희 아내와 아이들 앞에서 왜냐하면 이 아내와 아이들 앞에서 저의

0: 있는 모습 그대로의 삶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들이 보기에 우리 남편은 혹은 아빠는 위선자야. 교회 가서 하는 말과 교회에서 행동과 집에서는 달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요. 그건 저의 평가 때문이 아니라 그런 저의 모습 때문에 저의 아내나 저의 아이들의 믿음이 떠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항상 그 부분에서는 늘 뭔가 큰 부담감을 가지고 오히려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많은 신앙인들이 계속 그런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예배도 드렸고 이런 말도 하고 듣기도 했는데 과연 나는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자괴감이 많게 드는데 제가 예전에 찬양사역을 할 때 저희 함께 하는 청년들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나의 생명을 드리니 이 찬양은 못 부를 것 같아요. 왜? 그랬더니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이렇게 찬양하는 건 너무 가식이고 위선 아니냐는 거예요. 처음엔 되게 기특한 얘기인 것 같은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건 사탄이 좋아할 생각 같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 그렇게 살기 때문에 찬송을 할 수 있다면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많이 없을 거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노래도 많지 않을 거예요. 나의 생명의 일부만 드릴게요. 뭐 이런 찬양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적당히 드리세요. 뭐 이런 거.
1: 알아서 가져가세요.
0: 그래서 네 고백이 참 귀한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역으로 그런 고백, 감히 살아낼 수 없는 고백들을 계속 반복해서 찬양하고 고백함으로 그 고백을 받으시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게 됐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사건이 생각났던 건 무엇이냐면 아, 저는 말씀대로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저는 믿음 제가 들은 대로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의 삶을 포기할게요 라고 얘기하는 게 마치 그 청년의 그 질문 같았어요. 나의 생명을 드리지도 못할 텐데 그 찬양을 내가 어떻게 불러요? 제가 이렇게 겉과 속이 동일하게 정직하게 살지 못할 텐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은 혹여라도 나의 가식을 느꼈다면 나의 위선을 느꼈다면 저는 오히려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네. 아까도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가장 사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위선인 줄도 모른 채 하는 위선이 가장 무서운 위선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순간 아이고 내가 위선자 같은 행동을 하고 있구나. 내가 말씀을 들은 대로 행동하지 못하는구나라는 어떤 그런 죄책감, 자괴감이 들 때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내가 옳다라고 느끼고 배운 것들을 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두 주 전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그날 지금 이제 저희가 사무엘상을 함께 나누고 있는 성도들하고 날개 아래 부는 바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 설교를 했는데 요나단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제 딱 강단에 올라갔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예배 준비가 잘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한마디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화를 막 내고 그런 건 아닌데 이미 내 안에는 화가 나 있었어요. 아니 하루 종일 이거 하려고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준비도 제대로 안 돼 있어?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경험하실 거예요. 그런 이제 설교를 시작했는데 한참 중간 새 돼지를 가지고 설교를 하다 중간 좀 딱 갔는데 딱 걸린 거예요. 왜냐면 그날 말씀이 뭐였냐면 요나단이 다윗을 격려하잖아요. 너는 왕이 될 거야. 그리고 나는 너의 그 두 번째 네 다음으로 두 번째 자리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격려했을 때 다윗이 얼마나 힘이 됐을까. 근데 저는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함께 일하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야단을 친 거야. 그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성도들 앞이니까 점잔을 떨고 얘기를 했지만 와 예배 끝나고 나서 한 소리 듣겠구나 라고 하는 긴장감으로 그 사람들의 예배는 제가 다 망쳐놓은 거예요.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충격적인 건 내가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아, 나 잘못했네 생각했는데 제가 딱 하는데 성령님이 너무 강력하게 제 마음을 주장하시고 너 이 설교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이 갑자기 든 거예요. 어쩌면 이게 제 생각인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성도들한테 미안하다고 설교 강단에서 내려왔어요. 아휴 그리고 너무 괴로웠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한테 제가 사과를 했어요. 적어도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너한테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됐을 텐데. 우리 교회에서 저는 정말 동생 같은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산상수훈은 율법과 똑같아.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 그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너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산상보훈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그런 걸 느꼈어요. 아 이거 안 되는구나. 나는 어쩔 수 없이 위선적이구나. 그러면 어떡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날 제가 수요일날 예배를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그거였어요. 진짜 이건 못하겠더라고. 결국 제가 느낀 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필요한 것 같아요. 아멘. 매번 올라갈 때.

위선의 십자가를 치고 올라가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바꿔보려고 해요. 할 수 있다고 가르쳐요. 오늘 저는 이 가르침 앞에도 여전히 그렇게 드리고 싶어요. 예배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가 이 위선적인 예배에서 벗어날 수 없고 메시지도 마찬가지고.

0: 내 자신입니다. 제일 먼저 깨어지는 게내 자신이고요. 그래서 목사님 같은 이런 그 훌륭한 삶이 또는 목회자의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외식이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의 상황과 저기의 상황이 다르다라는 개념보다도 이렇게 볼수 있죠. 목사는 목사로서의 정직해야 될 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태도가 있고. 근데 내가 아버지가 돼서 딸들에게도 목사 노릇하면 그게 외식이라고 생각해요. 딸들에게는 아버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내에게 목사로서 대우받기를 원하는 것이 외식이라고 생각해요. 아내에게는 하나의 남편으로 낮아져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는 그들과 똑같은 죄인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쳐야 되고, 그런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외식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목사이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을 하면서 자기는 예외되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그게 외식이죠. 우리가 외식한다고 할때그 외식을 지금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건 그래서 복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산상보훈이 우리가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 앞에서 도저히 설수 없는 나를 용납해 주시고, 이런 나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보혈로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것이 은혜죠.
1: 아멘.
0: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죠. 외식을 하는 내 자신, 이게 아니고 온통 처음부터 끝까지 내 삶은 외식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나를 용서해 주시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주고 느끼게 해주시고,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신앙생활이 아닌가, 예배가 아닌가. 그리고 이웃을 만나는 삶도 그것이죠. 그러니까 외식을 안 해야겠다가 아니라, 내 자체가 그냥 외식밖에 없는 인간인데, 회개할 일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런 존재인데, 이러한 나를 참아내시는 하나님이 놀라운 것 같아요. 이스라엘 역사나 그 구약 성경을 보면요, 내내 책망하십니다. 니왜 이러니? 니네들 왜 이러니? 근데 저 같으면요, 이제 그만할게. 니 알아서 해라. 그럴 것 같은데도 교만한 그들을 끝까지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어느 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주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순간이 외식을 벗어나는 유일한 순간인 것 같아요. 정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를 하거나 성도들의 일상의 삶을 살거나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고 은혜밖에 없지 않는가. 그래서 다시 십자가 붙들고 복음으로 나가는 것이 외식하지 않는 유일한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나는 정말 외식할 수밖에 없는 외식 덩어리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가장 외식을 안 하는 그런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또 부족한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 힘으로 할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게 될것 같고요. 오늘 또 이렇게 여기저기서 훌쩍훌쩍 눈물을 참으시느라고 그러셨는데, 자려고 이렇게 오늘 밤 누우면 천장에 외식, 외식, 외식 생각이 많이 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끝인사. 가식적이니 위선자, 이런 말을 적어도 하나님께는 덜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결단하면서 힘차게 외치고 마치도록 하죠.
3: 겉으로 그럴듯한 외식 말고 마음속부터 주님을 의식하며
4: 하나 되는 시간
5: 올포 원!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열대우림의 나무에는 나이테가 없어요. 나이테는 추위를 겪어야 생기는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을 떠올리면 자신의 삶에 나이테가 하나 생기게 되죠. 전 문화부 장관 이어령 씨의

뭔가 후회되거나 그 후회를 교훈 삼아서 어떤 일을 다시 시작할 때 이렇게 마음을 다잡으면서 하는 얘기 대표적으로 이거 꼽을 수 있죠. 우리 아 지금 알고 있는 걸 내가 그때도 알았더라면 점점점 뒤늦은 후회와 깨달음이 함축된 이 문장을 보면서 나의 신앙생활도 좀 돌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거나 이제라도 알게 돼서 정말 감사한 것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없이 얻은 성공은 오래가지 않는다. 기도는 마지막 선택이 아니라 첫 번째 선택이다. 또 감정대로 살면 흔들리고 말씀대로 살면 흔들리지 않는다. 그쵸? 조급함은 하나님의 때를 놓치게 만든다. 기다림도 믿음이다. 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내 인생 가장 큰 축복이다. 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는 하루 잘 또 시작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8월 5일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 존 영 주를 찬양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저에게 초심을 일깨워주는 그런 곡이죠. 이 어떤 서사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같이 찬양하실래요 통해서 호기롭게 도전했었던 그런 곡입니다. 이 곡 고백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저는 초심을 다시 이제 찾곤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믿음의 어떤 온도 차이 너무 뜨거울 때도 있었고 또 약간 주님과 멀어진 것 같은 기분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느껴보면서 여러 가지를 깨달으셨을 텐데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우린 하나님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 다 잃은 거죠.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은 거고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은 겁니다. 기도는 마지막 선택이 아니라 첫 번째 선택이다. 감정대로 살면 흔들리고 말씀대로 살면 흔들리지 않는다. 또 조급함은 하나님의 때를 놓치게 만드니 기다림도 믿음이다. 많은 분들이 아마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실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샤시 가족이 남겨주셨던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이 아니라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다. 이 말도 저는 되게 울림이 있었는데. 그쵸. 저는 또 살면서 요즘에 그 무슨 책 제목이기도 한데 이런 말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도전을 주저하게 되거나 나 망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앞설 때 사실 그 시도 자체를 꺼리게 되잖아요. 그럴 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뭘 시도해야, 도전해야 뭔가가 나오는 거죠. 살면서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참 더 일찍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 사실 뭐 우리가 인생 뭐 3회차, 2회차 뭐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긴 하지만 한 번밖에 못 살잖아요, 우리는. 인생 한 번이고 이렇게라도 깨닫게 된 걸 감사히 여기고 잊지 말자. 이걸 마음에 새기고 잘 품고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민주맘님, 오늘 아침은 뭔가 약간의 상쾌함? 살짝 한 스푼 정도 느껴지는 아침입니다. 기다림도 믿음이다. 이 얘기를 또 붙잡으면 힘내봅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간밤에 어떻게 잘 주무셨나요, 다들? 뉴스 보니까 정전된 지역도 여러 곳이 있어서 간밤에 정말 그 열대야 때문에 힘든데 에어컨, 뭐 선풍기 바람도 못 쐬고 이런 분들도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덥긴 합니다. 오늘도 아마 어제에 이어서 수도권 서울 지역은 안내 문자 같은 거 많이 오잖아요. 아마도 오늘 폭염 중대 경보 발령되지 않을까. 어제에 이어서. 어제도 11시를 기해서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이 됐는데 오늘도 그럴 것 같습니다. 많이 더워요. 파주도 벌써 31도 찍었네요. 우리 연숙님 도와주셨고. 하지만 오늘 또 시원한 곡들 들으면서 이 아침 우리가 잘

또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남기실 때 문자 참여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 우물정 7997번 열려 있고요. 장문 사연 또 사진 첨부해서 보내실 때는 100원의 이용료가 들어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오늘 수요일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는지 오늘의 여러 일정들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오늘 굉장히 좀 아침부터 후끈한데 시원한 곡. 아, 이 곡 들으면 정말 좀 시원하고 체감온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이런 시원한 곡들도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황혜정, 김정혜, 강성민, YBK 그냥 웃어요.

브리지 임팩트 기상송 들었고요. 제이레빗 하루를 시작하는 방법, 그리고 황혜정, 김정의, 강성민, YBK 그냥 웃어요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닉네임 사랑으로님께서 도와주셨고, 샬롬 좋은 아침, 오늘도 주님 품 안에서 화이팅 승리하길 바라면서 덥지만 예 아침을 활기차게 시작합니다. 출근길이 한산해서 좋네요. 다들 휴가 갔나 봐요. 라고 남기셨고 0005번으로 식물 알못 훈디 배롱나무는 알란가 모르겠네 하면서 오다 좋았습니다. 라고 사진 한 장 투척 탁 해주셨는데 어머나 이거를 제가 진짜 뭐 알겠어요. 예. 배롱나무? 배롱나무? 이름 처음 들어보는데 오 근데 약간 그 분홍 빛깔의 이거 꽃이 너무 예쁘다. 이 지금 피는 여름에 피는 꽃나무인가요? 꽃나무? 와 되게 탐스러운 꽃송이가 나무에 주렁주렁 이렇게 탁 또 있습니다. 식물 알못이긴 한데 제가 예전보다 뭐 20대 30대 때는 관심이 뭐 1도 없었다면 이제 점점 희한하게 그 식물이 예 좋아지고 꽃에 애정이 생기고 그러네. 초록초록한 게 좋고. 그래서 정말 제가 진짜 막 궁금한 꽃, 궁금하다. 너무 예쁘다. 이런 걸 발견하면 스마트폰을 탁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게 그 사진 찍어요. 그거 아시죠? 예. 무슨 그 인터넷으로 탁 찍으면 포털 사이트에서 그 나오잖아요. 꽃 이름. 뭐 96% 확률로 배롱나무 꽃입니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많이 달라졌죠. 예,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쁜 사진 감사합니다. 예. 나무 백일홍이에요. 아 배롱나무가 아 그래요. 또 하나 또 배웁니다. 예. 하나의 나눔님 열대야였는데 잘 잤나요 훈디? 오늘도 폭염이 예상되는데 좋은 날 보내세요라고 옥서님도 와주셨습니다. 예. 밤에도 뭐 너무 덥고 심지어 어제는 프로야구 경기도 잠실 야구장 경기가 폭염 때문에 취소가 되는 이제 수년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아 그리고 문학 경기장에서는 관중 중에서도 막 온열 질환 호소하면서 두 명이 이렇게 쓰러지기도 하고 막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저 사실 야구장 가려고 티켓팅 다 해놨거든요. 예 잠실 가려고 근데 못 갈 것 같아요. 온유한 나님도 세종에서도 출책 남깁니다. 예, 훈디 목소리 들으며 새날, 새하루 시작해요. 남기셨. 멋진 수학생님, 방학이라서 수요예배 가는 길인데 길이 좀 막히네요. 시원하게 주의자비가 내려와 듣고 싶습니다. 청하셨는데 요곡 좋죠. 요 주의자비가 내려와 오늘 들어야겠다. 예. 주의자비가 내려와 챙겨놓겠고요. 그리고 우리 보라님은 시원한 곡이요. 저의 최애곡. 달리기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이 곡 우리가 어제 들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조금 이 곡은 아껴놓았다가 킵해놓았다가 조만간 듣겠고요. 우리 영성님께서는 저는 은혜비가 그렇게 시원하게 느껴지던데 사무실 들어가면서 인사 남깁니다 하셨습니다. 이 곡 안 그래도 오늘 예, 들으려고 제가 미리 짠 선곡표에 탁 예, 준비해놓고 있었습니다. 예, 통했네. 그러면은 이렇게 들으면 되겠네요. 브라운 월십의 주의자비가 내려와 그리고 데일리 브레드의 은혜비 그리고 헤리티지 에스콰이어의

온리 월시 빈들의 마른 풀같이 까지 네곡 들었습니다. 비, 단비, 성령의 단비를 테마로 한 그런 곡이었죠. 헤리티지 에스콰이어의 Let It Rain 그리고 데일리 브레드의 은혜의 비, 이 곡은 우리 이영성님의 신청곡이었고 브라운 월십의 주의자비가 내려와는 멋진 수학쌤님께서 청하셨던 곡이었습니다. 비를 주제 테마로 한 곡들 함께 있고요. 죄송합니다. 아, 갑자기 기침이. 별사탕님께서 대학생 딸 어린이집 실습 중이라 데려다주며 듣는데 찬양에 그냥 몸이 반응하며 들썩들썩. 예, 찬양으로 시작하게 해서 좋네요. 이제 며칠 안 남은 실습인데 아이들과 잘할수 있도록 우리 귀요미들과 정이 많이 들어서 딸이 아쉬워하네요. 남기셨는데. 아, 이렇게 아이를 정말 막 예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애정을 갖고 아이들만 보면 어쩔 줄 몰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저희 교회에도 아이들만 보면 막 눈에 하트. 뭔지 아시죠? 하트가 막 생기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이제 실습이시면은 그러면 이제 첫 어떻게 보면 현장이잖아요. 비록 뭐 실습이긴 하지만 특별한 경험. 아, 또 각별한 마음 드실 것 같습니다. 잘 실습 또 마무리하시기 바랄게요. 예. 좋은 쌤이 이렇게 또 무럭무럭 예, 성장하고 계십니다. 찬이맘님은 우리 유치원생 아들 여름 되니까 새벽 6시면 눈을 뜨네. 어떻게 좀더 아침에 재우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 가족 모두가 하루를 너무 일찍 시작하니까 피로 누적입니다. 유유라고 남기셨는데 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방학 되면 더 일찍 눈 뜨는 거 알죠? 예. 학교 갈 때는 늦잠 자다가 방학만 되면 정말 와, 무슨 센서가 있는 건지. 저희 혜연이도 저 출근할 때 일어나요. 그때가 6시 전이거든요. 제가 한 5시 50분 정도에 집에서 나서는데 그때 깨어 있어요. 그러니까 암막 커튼을 치는데도 약간 그 해가 일찍 뜨니까.

보니까 햇살이 들어와서 그런 건지. 아, 참. 뭐 더 재우는 방법이 없습니까? 상추를 더 밤에 상추를 먹여야 되나? 예. 닉네임 제비꽃님, 기다리는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라는 책 제목이 생각납니다. 일찍 맨발 산행을 마치고 집에 와서 샤워하니 야,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오늘도 내 편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금요일이 입추거든요. 예, 입추를 기다리며 모두 화이팅 남기셨습니다. 금요일이 입추면 이제 내일 모레 입추 매직이라는 게 정말 예, 효과를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추 매직. 나무배님께서, 훈디, 배롱나무는 줄기를 간지럽히면 가지가 움직인다는 일명 간지럽나무라고 한다면, 나 이것도 처음 들어보는데. 그래요. 혹은 백일홍이라고 100일 동안 핀다고 합니다. 라고 또 정보 고맙습니다. 배롱나무 줄기를 간질간질하면은 가지가 움직인다고요? 아, 진짜? 배롱나무 보면 해봐야겠다 한번. 예. 간지럽나무라는 또 별명이 있군요. 배롱나무. 예. 우리 두리뭉실님께서, 우리 교회 집사님 오영선, 유지연 집사님, 그리고 저 정경자까지 세 명이서 기도원 왔어요. 집사님이 오 신실하신 주를 듣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사연을 주셨는데, 아, 우리 또 세 분 집사님 삼총사 기도원으로 또 출격하셨군요. 예. 아, 그래,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가셨는지 모르겠으나 응답받고 예, 가벼운 마음으로 또 집으로 내려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크룩스의 오 신실하신 주 함께 나누겠습니다.

크록스의 오신실하신 주, 우리 정경자님께서 청하셨던 곡이었습니다. 세 분 잘 들으셨죠? 오영선, 유지연, 정경자님. 예. 안젤라님께서도 샬롬 반갑습니다 인사 주셨고, 이인숙님 식사하면서 방송 듣습니다. 어여쁜 자연님은 봄이랑 산책하고 교회 잠시 들러서 돌아왔는데 와 땀이 흔 건 많이 덥습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1부 마지막 곡은 조금 선선해지는 기분을 주는 곡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아까 금요일이 입추라고 하셨는데, 예, 입추를 앞두고 가을 좀 느낌, 기분이 물씬 녹아있는 이 곡이, 제가 사실 가을 되면 꼭 일부러 챙겨서 제가 듣는, 혼자 듣는 그런 곡이거든요. 좋아하는 곡. 이길승의 그대 같은 노래 1부 마지막 곡으로 듣고 2부에서 뵙죠.

어머니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큰 힘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좀처럼 잘 쓰지 않는 두 가지 말에 대해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맙습니다와 미안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켄 블랜차드의 책 리더의 심장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우리는 종종 모르는 게 약이다 라고 자기 기만을 하며 산다. 그러나 나는 결코 모르는 게 약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늘 알면 더 사랑한다 라는 말을 이마에 써붙이고 다닌다. 서로에 대해 많이 알면 알수록 더욱 사랑하게 된다고 확신한다. 최재천 교수의 통섭의 식탁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뭄과 같은 메마른 나의 영혼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단비로 충분히 적셔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 날마다 매 순간 아버지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하시고, 나의 귀를 열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손을 잡고 기쁨의 길을 가게 하시고, 인생의 길이 소풍길처럼 기대감과 즐거움이 되게 하소서. 오늘 내게 주신 일터 가운데서 나의 말과 눈빛이 외롭고 힘든 사람에게 단비가 되게 하소서. 오늘 아버지를 더 닮고 싶습니다. 그런 하루 살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에는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노상신 예수 담기를 들었고요. 앞서 이불을 여는 코너였죠.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8월 5일 수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가 시작이 됐고요. 1시간 더 배경음악 돼드립니다. 어머! 출근길인데요. 전철 문이 활짝 열려서 바로 그냥 뛰어갔는데 알고 보니 반대 방향. 아, 어쩌죠? 다시 갈아타고 가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 정호김 님께서 아, 달려서 탔는데 하필 또 그게 반대 방향이었어. 예. 아이고. 그래도 뭐 금세 알아차리셔서 다행이네. 예. 우리 스티브 님께서는 옛날 어르신들 말씀이 떠올라요. 백일홍 꽃이 일찍 피면 찬바람이 일찍 난다고 하셨던 입추 그리고 말복의 매직을 기대해 봅니다. 남기시기도 했고요. 예. 우리 너드리님께서 정말 오랜만에 출첵 인사드려요. 훈디 잘 지냈죠? 전 아침부터 다이어트하는 아들내미 포케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청소년 수련관에서 알바하는데 아들이 알차게 방학을 보내고 있어서 대견하고 예쁩니다. 저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를 하는데 뭐 튀김기나 그릴 앞에 있으면 땀이 주룩주룩 예, 흘러요. 하지만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많이 덥지만 힘내보겠습니다. 절로 바다의 풍덩에 빠지고 싶은 그런 날인데 은혜의 바다에 풍덩하고 싶은 마음에 위로브 바다로 가자 신청합니다. 청하셨고 우리 박완철님도 같은 곡 청하셨습니다. 어젯밤에 잠깐 소나기가 와서 그런지 오늘 아침 공기 상쾌하네요. 활기찬 하루의 시작 샬씨와 함께 위로브 바다로 가자 청하셔서 이 곡을 함께 듣고요. 찬양하는 사람들의 소풍도 이어드릴게요.

예라몰씨비 부른 죄짐받은 우리 구주,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들의 소풍 위러브의 바다로 가자. 너드리님 또 스티븐님 신청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응 다파라님께서 예수 닮기를 우리 서목사님이 금요일에 찬양 인도하실 때 꼭 콘티에 넣는 그런 곡이거든요. 원곡은 처음 들어봅니다. 너무 좋은데요? 라고 남기셨습니다. 예수 닮기를. 아, 이 곡을 또 우리 서목사님께서 항상

같이 고백하기를 또 원하셔서 그런 곡들이 있어요. 찬양 인도자마다 아, 이 곡은 어떤 나의 어떤 신앙이 담긴 곡이야. 신앙 고백과 같은 곡이야. 이런 곡들을 자주 선곡해서 또 회중과 함께 부르기도 하죠. 이 곡은 그러니까 노상신 사역자가 불렀는데 원곡 가장 처음 부른 가수는 주리 씨예요. 주리 씨. 주리 씨가 먼저 불렀고 이 곡은 노상신 님께서 이제 커버 리메이크한 곡입니다. 보라미님, 저 오늘 친정 갑니다. 경북 김천시예요. 언제부턴가 그쪽이 많이 덥네 라고 남기셨는데 그죠? 경북 쪽이 예, 막 40도 넘고 그랬죠. 양산 쪽도 42.9도인가 찍었고 예, 막 그런데. 근데 서울도 지금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서쪽이 많이 이제 더워지고 있는 추세예요. 예. 아무튼 잘 친정 가셔서 가족 만나고 오시길 바랍니다. 연평안 한웅재 삶은 기다림이어서 준비했고요. 에이멘 우린 언제나 에이멘까지 두 곡 듣고 묵상하는 시간 이어드립니다.

러시아 연해주의 주도인 블라디보스토크 정부청사 인근에는 365일 24시간 내내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영원의 불꽃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다시는 고국에 돌아오지 못한 연해주 출신 전사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이 불꽃은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상징이며 정부가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불꽃도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경험했던 떨기나무 안에서 타오르던 꺼지지 않는 불꽃입니다. 80세의 모세는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처럼 꺼지지 않는 마음의 불꽃이 있습니다. 어릴 때 품었던 꿈, 신앙적으로 느껴온 거룩한 부담, 혹은 특별한 경험과 기억들이 그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이상하리만치 사라지지 않고 내 마음 한편에서 타오르는 불꽃 말입니다. 가까이 지켜보고 귀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마음의 불꽃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디사이플스의 성령의 불타는 교회, 앞서 타임의 실로암이었죠. 오늘 샬롬 생각은 안광봉 목사님의 칼럼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어릴 때 품었던 꿈, 또 신앙적으로 느껴온 거룩한 부담 혹은 뭐 특별한 경험과 기억, 꺼지지 않는 내 마음의 불꽃 속에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또 잠잠히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전해드렸어요.

자, 원하고 바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특별한 날 맞으신 분들 축하 사연 도착했고요. 먼저 우리 다 잘 될 거야 님께서 오늘은 저의 첫사랑 첫 조카 정현우의 16번째 생일입니다. 귀엽고

0: 깜찍했던 현우가 지금은 키도 크고 발도 저보다 훨씬 큰 어른이가 되었지만 저에겐 여전히 귀여운 꼬맹이 5살 조카로 보여요. 현우야, 생일 많이 많이 축하하고 많이 사랑한다. 늘 기도하고 있으니 용기 잃지 말고 힘내렴이라고 우리 첫 조카 우리 정현우 군 16번째 생일을 축하해 주셨네요. 축하합니다. 첫 조카를 좀 이렇게 유독 각별하게 생각하게 되죠. 살뜰하게 챙기는 우리 이모, 숙모 많은데 축하드립니다. 16번째 생일. 그리고 우리 234님께서 우리 큰형부 장혜선 생일 축하드립니다. 우리 혜선님 축하드려요. 자, 이외에도 오늘 특별한 날을 맞고 계신 모든 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또 기대합니다.
1: 우리 시간 여기

0: 받아드리겠습니다.
1: 샬롬 CCM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모든 예배에 활용할 수 있는 만능 멀티 반주기, 엘프에서 드리는 셀라윈 찬양 반주기, 복음을 읽는 새로운 습관 크리스천 콘텐츠 플랫폼 2플러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프리미엄 플랜 1년 이용권을,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을,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앞서 들은 곡 웨이브 프로젝트였죠. 내가 태어난 날엔 생일 축하곡이었는데요. 우리 검은별님께서도 환갑 맞은 저희 형부 윤정환 집사님 생일도 축하해 주세요. 윤정환님 축하합니다. 좋은 날 보내세요. 닉네임 구름다리님께서도 훈디 오랜만이죠. 무더위 속인데 잘들 지내시길 바랍니다. 라고 또 남기시기도 했습니다. 감사드려요. 자, 오늘 마지막 곡은 잔치 공동체 우리에겐 복이 있다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하셔요. 안녕.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4: 인생은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 여행이다. 매일매일 사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이 멋진 여행을 만끽하는 것이다. 매일매일 열심히 사는 것, 마치 그날이 내 특별한 삶의 마지막 날인 듯이. 영화 어바웃 타임 중 주인공 팀의 대사였습니다.
5: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애써 만든 것이 한순간에 허물어질 때 말씀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 안에서 먼저 생명을 보고 손 내밀어 끌어안게 하소서.

우리를 살리시며 다시 일어나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곡,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크로스웨이 선교단과 정영순, 임현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최훈차 콰이어의 곡으로 부활 승천하신 주께서 181장 찬송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15장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께서도 줄이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배를 채울 것을 구하지 않으시고 함께 있는 사람들을 먼저 돌아보셨습니다.

가난한 자 돌보아주며 이장희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오 영원한 내 주 예수 산소망 중창단이고요. 바다같이 넓은 은혜 박동현의 찬양 이어집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의원 되신 예수님의 474장 찬송을 트리니티 싱어즈 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천성기를 버리고 이사희의 음성이었고요.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신재호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두 곡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먼저 왜 날 사랑하나 유의 찬양입니다. 장선희와 박희영 함께하는 곡이고요. 김명식 조화문이 함께한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울포 워십의 찬양이었습니다. 피처링 김소영, 이동원, 최윤성이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0: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허미경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뵙겠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박수영과 밴드 11월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이윤화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8월 5일 수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시편 65편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의 요절 말씀은 시편 65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오늘은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시작된 하루가 한 해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며 어느 것도 빠짐이 없습니다. 길가의 꽃이나 작은 강아지, 지저귀는 종달새 등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그 존재로 충분하고 완벽하며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떤 안목과 계산이 있는 걸까요? 아무리 생각하고 상상해도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으셨고 사랑하시며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며 따르는 사람은 최고의 행운과 기회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평생을 기도와 묵상으로 사시는 수도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말로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런가 하면 이른 새벽부터 밤 늦도록 열심히 일하시는 수도자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두를 책임지고 돌보십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각자 주어진 내 몫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모든 게 풍요롭고 무생명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지나쳐 욕망이 끌어오르니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부족함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니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이 놀라울 뿐입니다. 하루에서 한 해로 그렇게 우리의 평생에 관을 씌워주시는 분, 곧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비교하지 말고 경쟁하지 말며 결과보다는 과정을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서울신학대학 합창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박종호의 음성으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김선우의 음성으로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이어집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두 곡의 CCM 찬양 함께합니다. 먼저 기프티드의 주를 바라보며, 이어서 이온유의 찬양 길 진리 생명 보내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타자로 여기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교회의 형제 자매로 보내신다. 그렇게 하셔서 제자도의 모험을 회복할 기회를 주신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 사역을 통해 우리는 자기 힘에 의존할 때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요한일서 4장 18절을 헬라어로 읽던 그날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요한일서의 헬라어 본문은 읽기가 퍽 쉽다네. 하지만 그 메시지대로 사는 일은 전혀 그렇지 않지.

윌리 모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느낀 두려움을 함께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은 두려움을 내쫓으시며 사랑으로 덮으셨습니다.

0: 참 즐거운 노래를 교수 성가단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주 예수 넓은 사랑, 김학남의 곡으로 들었고요. 이종석의 음성으로 주 사랑 안에 살면 함께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0: 요즘 유산균 마이크론 간유산균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BPL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부드럽다는 말 결익 없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2: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3: 자연한 알
4: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으로 강찬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보내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M 캠프 김은영입니다. 70대 인턴과 30대 회사 대표가 주인공인 영화 인턴에 보면 말이죠. 자기 경험을 무조건 앞세우기보다 상대를 조용히 존중하는 로버트 드니로의 모습 속에서 진짜 어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감동 포인트가 있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할 것은 그때 맞았으니 지금도 맞다. 이런 생각일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은 달라지고 내가 알던 정답도 때로는 다시 살펴봐야 하니까요. 오늘 밤에는 내가 옳다는 마음보다 다른 세대를 더 깊이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마음이 조금 더 넓어지고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도현의 인생 첫 곡이었는데 제가 평소에도 김도현 씨 곡을 참 좋아하는데 요즘 더 좋아지는 왠지 이렇게 듣다 보면 눈물 나고 눈물이 많아져서 요즘에는 막 그 제 바로 옆자리가 김용신 아나운서 바로 그 옆자리는 또 이명희 선배님 이렇게 계시거든요. 요즘에 특히 김용신 아나운서하고 저녁 프로그램을 각각 맡게 되면서 굉장히 둘이 이런저런 수다를 많이 떠는데 나이도 같고 입사도 좀 비슷하다 보니까 굉장히 요즘에 사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제가 뭐 별거 아닌데 울고 있었나 봐요. 그냥 눈물이 김영신 아나운서 옆에서 선배 울어? 이러면서 근데 지금도 살짝 눈물이 핑 돌 뻔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오늘 인턴 뭐 영화 얘기를 하면서도 가끔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오늘도 이 늦은 시간에 여행지기님은 잠자러 갑니다. 이렇게 그냥 한 줄 딱 보내시는데 왠지 이 문자에도 눈물 날 것 같고 오늘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잠들 수 있는 이게 너무 행복하고 막 감동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저 오늘 굉장히 감성적이죠? 자 여러분 함께해 주세요. 생방송입니다. 저를 울려주세요. 웃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사연 신청곡 기다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종마늘빵, 본고장 특별양념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디사이플스의 깊어져 가네, 레인보우 브릿지, 내가 먼저 사랑해야죠 두 곡을 이어봤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깊어져 가는, 성숙해져만 가는, 그러면 참 좋겠는데 아픈 것도 많아지고, 아니 이렇게 다들 갱년기? 이렇게 팩트로, 아, 알죠. 네, 저 갱년기죠. 그렇게 대놓고 갱년기 이렇게. 아이, 정말 얄미운. 아, 고맙습니다, 그래도. 네, 잘 이겨내 보겠습니다. 사춘기도 이기는 갱년기니까요. 자, 그리고 한 해 한 해 나이 들어가면서 가끔은 생일 챙기는 것도 좀 부끄러울 때가 있는데, 가끔은 이런 생일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짱가님께서 오늘 제 생일이었거든요. 깜놀 사건. 글쎄 40년 전 제 첫사랑에게 메시지와 선물이 온 거예요. 제 생일을 기억하고 있었다고요. 그 이 나이에도 다시 설렐 수 있네요. 덕분에 행복한 밤입니다 하셨는데, 전화번호가 안 바뀌신 거예요? 오, 40년 동안 대박이신 건가요? 아니면은 요즘 친구 찾기 이렇게 해도 쉽게 검색할 수 있으니까 너무 멋진데요. 설렐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고, 그렇게 생일을 기억하고, 요즘은 또 선물 보내는 거 뭐 너무 쉬우니까 그런 용기도 너무 근사하고 그러네요. 아, 정말 설렘설렘이네요. 짱가님 축하드려요. 박수. 파리가제트님, 하나님이 결혼 후 11년 만에 맡겨주신 딸내미 하윤이가 올해 중등부 되면서 저번 주에 처음으로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제 옆치기 셀리는 대견하기도 하면서 내심 서운했나 봐요. 핸드폰을 쉬는 시간에만 쓸 수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놈의 지지배 연락 한 번 없어 궁시렁 궁시렁 이렇게 하셨나 봐요. 교회도 열심히 달리는 우리 하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이쁘게 쭉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하윤이 11년 만에 찾아온 정말 축복 같은 선물. 우리 하윤이 정말 예쁘게 잘 자라기를 저희도 같이 응원하고, 준비해본 곡이 있는데, 하윤, 하은 조금 비슷한가요? 하은의 노래가 있어요. 이처럼 예쁜 가사를 가지고 있는 곡인데요. 우리에게 작은 꿈이 있어요 라는 곡. 그리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3.1절님께서 써주셔서 현석주 이계영의 찬양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정승한님 소리엘의 땅끝까지 찬양 신청합니다. 오늘 날씨가 무더워서 이렇게 조금 시원해지는 그런 찬양들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프티드 한밤의 프레이즈 주님의 선하심 들으신 곡 Goodness of God. 아, 저희가 종종 CC 와이난스 곡으로도 많이 선곡을 하고 이렇게 해외 CCM 원곡을 비교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고 또 CCM 잉글리시 금요일에 마련하는 코너를 통해서 벌써 몇 곡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그리고 우리에게도 또 번역이 돼서 불려지는 많은 찬양곡들 이렇게 이런 곡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원곡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8월 한 달은 좀 여름 휴가이기도 해서 좀 쉬어가려고 합니다. CCM 잉글리시는 여름 휴가 그리고 CCM 공부방은 이 두 선생님들께서 너무 열정적이시고 공부방은 쉬지 않습니다. 지금 나머지 공부까지 시키실 기세예요. 그래서 내일은 CCM 공부방 마련이 되니까 기억해 주시고 공부방으로 소개가 되는 여러 곡들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고 계시거든요. 정말 정말 감사하고 저도 8월에 여름 휴가를 가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바로 옆자리가 김용신 아나운서가 있다 그랬더니 혹시 대타로 그럼 김용신 아나운서 아니요. 저는 녹음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그 휴가를 갈 때 종종 만드는 좋아요 특집

여러분이 좋아요 엄지척을 보내주시면 그게 언젠가는 특집이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특집이 된다. 자, 이번에는 제가 6월 15일에 캠프를 시작을 해서 자료가 많지가 않아서 한 1년치를 그래도 한번 정산을 해서 예전 그전에 또 박성욱 CCN 캠프를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니까 이번 좋아요 특집은 그 이전 8월 작년 8월부터 쭉 집계된 CCN 캠프 좋아요 특집으로 꾸며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도 많이 보내주세요. 제가 이렇게 슬쩍 오늘 봤더니 세상에 좋아요 상위권에 CCM 공부방에서 소개해드린 곡들이 상위권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송을 들으시다가 정말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신 거죠. 그래서 방송 횟수는 2, 3회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좋아요로는 상위권에 랭크가 된 곡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좋아요 특집에 CCN 공부방에서 소개가 된 곡들을 좀 많이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8월 17일부터 5일 동안 좋아요 특집 100위까지 순위에 든 곡들을 소개를 해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주까지 집계가 되니까요.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날이 무더워서 요즘에 썰렁한 농담도 좋은데요. 새날님께서 유머 시도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차는 여러 뭐 훌륭한 차들이 많지만 정답은 소독차라고 하셔서 세상에 소독차 맞아요. 저 어렸을 때 소독차 냄새 되게 좋아하고 용감한 어린이들은 소독차 뒤에 열심히 따라다녔잖아요. 자전거 타고 달리는 친구들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CCM에 소독차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곡이 있어요. 마커스가 부릅니다. 소독차.

굉장히 현실을 반영한 것 같은 가사. 마커스 한부영 씨가 부르는 소독차 전해드렸습니다. 최여사님, 요즘도 소독차는 있어요. 동대문구 답심리 아파트 단지. 그런데 아이들은 별 관심 없더라고요. 얼마나 부모님들이 많이 주의를 주겠어요. 소독차 따라다니면 안 돼. 안 돼. 라고. 아, 동경은 오늘 가을 하다고 하하호호님, 중고등부 여름 캠프로 봉사 가는데 시설이 좁아서 차박 준비 중입니다 하셨어요. 1197님, 지금 양재동에 시원한 소나기가 뿌려지고 있어요 하셨어요. 어제도 밤 늦게 저 퇴근할 때쯤, 집에 갈 때쯤 소나기 내려요. 밤에 가는데요. 소나기가 오더라고요. 목동도요. 꽤 많이 왔어요. 그래서 빗속을 운전하면서 갔습니다. 자, 심형진의 찬양으로 비 준비하시니 1부 끝곡 전해드려요. 2부에서 만나요.

0: 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낮은 끝나지 않아 어딘가 다른 곳에서 시작하지. 이곳에서 밤이 시작되면 다른 곳에서 해가 빛나기 시작한다. 이 세상에 완전히 끝나는 건 없단다. 다른 곳에서 시작하거나 다른 모습으로 시작한단다. 살로토 졸로토와 스테파노 비탈레의 그림책 바람이 멈출 때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CBS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워요.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부천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입니다.
1: 오늘은 교사로서의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에 보면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가르침을 기억하게 하는데 두 가지 강조점을 둡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배우는 섬기는 주님은 새로운 분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이 뵙고 의지했던, 죽으셨고 부활하셨던 그분이 우리가 믿어야 되고 의지하는 분이에요. 고린도서 2장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교사로서 가르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어떤 말로, 어떤 언변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그 그리스도인 바울이 내 모든 것을 배송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관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바르게 전하고 믿으려면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진리가 계시된 일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깨닫게 하는 그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구나, 이걸 정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께서 오늘도 끊임없이 역사하셔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하도록, 아직도 그것을 듣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그것을 심어주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로 예수님이 우리들의 그리스도입니다 100번 1000번 우리가 외친다 한들 성령께서 그분의 말, 나의 말을 통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전해질 수 있습니까? 입을 여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2000년 전에 제자들을 이제 섬겼던 그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분이 아니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던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다시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들에게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그 입을 통해서 그 듣는 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한 증거, 사람의 어떤 말의 지혜의 아름다운 어떤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말씀을 전하고 성령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온 세계에 확장될 것입니다.

TBS 날개 없이 태어났다면 날개가 자라는 것을 막지 말라. 디자이너 가브리엘 샤넬의 말입니다.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0: 김은영의 CCN 캠프 2부 시작했습니다. 유지연, 사랑은 동사. 너무 멋진 기타리스트이시기도 하고 또 여러 오랫동안 활동도 하셨고 또 CCM으로도 이렇게 멋진 곡을 이 곡은 일반 가요로 발표가 됐는데 아마 CCM으로 더 많이 소개가 되는 곡이 아닐까 싶은데 제키리님께서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고 짤막하게 써주신 글에 오늘은 이 곡을 정말 이 늦은 밤에 잔잔하게 흐르는 기타 연주 굉장히 좋잖아요.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사랑은 동사 전해드렸습니다. 자, 2부도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자, 보내주신 사연 신청곡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아무거나 라고 써주셔도 제가 찰떡같이 알아듣고 선곡해 보겠습니다.
1: 현대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
2: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1: 큐큐큐큐 큐밍
2: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구하님께서 보혈 CCM 아무거나 라고 하셔서 원두 패밀리의 보혈 메들리로 전해드렸고요. 김정임님께서 접속곡 손유나 김인식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내 진정 사모하는 신청하셨는데 두 곡 이렇게 이어가니까 찬송가를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곡 쭉 들어서 부흥해야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 너무 좋습니다. 자, 신청곡 전해드렸고요. 수련회 소식 많이들 전해주고 계신데 안녕하세요 님께서 안동에서 월요일에 서울 수련회 3박 4일 왔는데 정말 서울은 안 비싼 게 없네요. 숙소에서 에어컨만 붙들고 있었는데 너무 다 비싸다고 하셨어요. 그 지역에서는 이렇게 또 서울로 수련회를 오시는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나무의 은혜 찬양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프리지아님께서 거기 있었다 청해봅니다 하셔서 주영훈, 조범진, 이철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이 목소리도 너무 좋지만 가사도 좋고 아 뭔가 그 밤에 들으면 이게 이렇게 좋아요.

거기 있었다 먼저 전해드리고 나무에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이어갑니다. 그리고 손왈츠 지금부터 영원까지 시편 121편 준비하고 있고요. 강찬의 섬김 신청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9057님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해요. 좀 많이 많이 소문내 주세요. 이번에 청취율 조사 결과가 살짝 나왔는데 뭐 밤 프로그램에 뭐 한계는 항상 있고 또 CCM 프로그램 이어서 그래도 제가 맡고 나서 또 열심히 생방송으로 청취율 조사 많이 참여해 주세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9057님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다음번에는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희 가게에 오시는 손님들 중 권사님, 집사님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찬양을 24시간 동안 들을 수 있는 CBS 라디오와 또 레인보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숨겨왔던 오지랖이 발동해서 휴대폰에서 CBS 앱 설치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샬롬 CCM부터 CCM 캠프까지 친절하게 홍보하는 중이에요. 모든 손님분들의 일상 속에서 찬양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시며 섬김 남겨주셨거든요. 감사드립니다. CCM 캠프는 라디오로도 들을 수 있다고 꼭 같이 알려주세요. 자, 신청하신 강찬의 섬김까지 쭉 이어서 듣겠습니다.

강찬의 섬김 손왈츠. 지난번에 손왈츠, 배왈츠 아니고 손왈츠라고 하셔서 한참 어이없어서 웃었던 우리 이 곡이 제가 살짝 정보 유출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높은 좋아요를 받아서 아마 다음 좋아요 특집 때이 곡은 반드시 순위 안에 들어서 함께 나눌 것이다 라는 예상이 되는 곡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전해드렸고요. 나무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또 주영훈, 조범진, 이철규 거기 있었다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곡이어서 이 곡도 꼭 순위 안에 들었으면 좋겠네요. 고센마음님께서 대륙을 횡단해서 밴쿠버에서 함께합니다. 아, 정말 언제나 이렇게 멀리에서도 손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가까이 느껴집니다. 지금 한국은 11시 44분 30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추억님께서 성경 통독 녹음하다 보니 이제 인사드려요. 올해 통독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셨고요. 어제 제가 예소랑지기님 사연을 소개해드렸었는데 오늘 CBS 아침 10시에 1등으로 성경 필사전 전시회에 다녀오셨다고 후기를 써주셨어요. 그냥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시간이 없다, 여건이 안 된다, 모두 다 핑계였습니다. 말할 수 없는 감동의 기록이더라고요. 확신하고 왔습니다. 손이 없어도, 병으로 인한 고통의 통증이 있어도,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도 핑계치 않으셨더라고요. 그저 말씀을 기록했을 뿐. 한절한절 기록할 때마다 얼마나 많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록했을까요? 그저 핑계가 부끄러웠답니다. 안내하시는 장로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방문자 성경 기록 노트에 성경 몇 구절 적으면서 결단했어요. 저도 기록 하려고요. 이제 확실하게 시작해 보렵니다. 작은 믿음의 각오로 남겨 보렵니다. 하시며 이 약속을 찬양으로 써주신 것 같아요. 옹 기장이 선교단의 곡으로 저희 같이 응원해 드릴게요. 다음 성경필사 전시회에는 예소랑 지기님의 작품이 꼭 함께 걸리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옹 기장이 찬양 선교단이 부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레이스 데이지 후니주니맘 님께서 휴가 없이 일하는 내 편과 함께 듣고 싶으시다고 지금 제주도 고등학교 후배인의 초대 받아서 제주도 휴가 가셨나 봐요. 여러 곡 남겨주셨는데 너는 꽃이야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히스플랜 찬호울의 음성

0: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 권사님의 사연입니다.
2: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 돼서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신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0: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왔어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1: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쓸 수 있는 아주 넓은 땅이 있어요. 그럼 그 땅에 뭘 하고 싶으세요? 여의도 면적의 7배, 축구장 약 3,000개에 달하는 땅을 사서 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은 사람이 있습니다. 멕시코와 브라질 사이 지구의 배꼽이라 불리는 니카라과에 살고 있는 올해 88세의 한국인 얘긴데요. 그녀는 나무 심는 여인 이렇게 불립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는 그녀가 세상에 남기고 싶은 건 생명들이 다 누릴 수 있는 산소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름은 남기지 않아도 그 의미가 나무를 통해 또 지금 우리 마음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오늘 첫 얘기는 다큐멘터리 주인공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 제목이 무명, 나무 심는 여인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입니다. 올해 한국방송대상 TV 다큐멘터리 부문의 수상작으로 최종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나무 심으면서 나무와 대화하는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이걸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나무엔 나무가 부르는 노래 오늘 첫 곡으로 남겼습니다. 이분아님께서 휴가가 그리웠으나 일이 더운 날이라면 차라리 시원한 곳에서 일하는 게 낫다 싶어 이 또한 감사하며 인사드립니다. 너무 공감이 됩니다. 요셉의 꿈님도 덥지만 쾌청하게 당향노와 함께 쿨하게 첫 곡 바람소리로 씻어봅니다 하셨어요. 이 더위 좋은 곡들로 한번 씻어보자고요. 이어서 러비미 부릅니다. 여름이 와도.

음악이었죠. 러비, 여름의 화도와 또 찐남매 워십 앨범에서 파도를 넘어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이 파도를 넘어는 코스모스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했고요. 가브리엘님, 세상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멋진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도 살만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또 그 한 사람이 내가 돼야겠다고, 크리스천이 돼야겠다고, 맞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흘려보내지 못해서 지금 굶고 있고 힘든 사람들이 있는 거라고. 하나님의 뜻은 원래는 다 똑같이 나누어 주셨는데 한 사람이 너무 한쪽으로 나만 계속 쌓아 올려서 다른 사람이 지금 힘들어하는 거라고, 그걸 특히 재력은 흘려보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나무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땅은 못 사더라도 그래도 내가 주변에서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손길들이 있을까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허유미님께서, 아이고, 휴가를 잡긴 했는데 그 오른쪽 무릎 연골이 손상돼서 반 깁스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셨는데, 위에서 잘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러브레터 신청하신 곡 제이어스 앨범에서 듣죠.

모처럼 휴식 시간 갖고 계신 0491번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주님의 숲, 오늘은 김대환의 목소리였고요. 하경승주님께서 운전 중이시래요. 출장 가신대요. 그 길에 이 곡 남기셨네요. 섬김 강찬이 부르고요. 플루토님 반가워요. 얼마 전 주이포유에서 김담비의 긍휼을 처음 들었는데 듣는 내내 목소리의 그 진심에 너무 감동이었거든요. 당양로에서 한 번 더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어지는 곡으로 준비해 놓겠습니다.

김단비 긍휼, 강찬의 섬김 들었고요. 사랑 행복 마음님도 함께하고 계시네요. 에스프레소님은 지금 당향노를 배경음악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계세요. 배우는 기쁨, 아마 상상하지 못하실걸요. 네, 이 배우는 기쁨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또 기쁨을 아는 사람이죠. 열심히 하시고요. 홍래님, 덥기 전 산책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지금도 더운데요. 덥기 전이 아닌데. 예소랑지기님 드디어 오셨군요. 드디어 CBS 20층에 도착하셔서 지금 성경필사점 보시며 방송 들으시는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꼼꼼히 보세요. 어렵게 또 오신 만큼 꼼꼼하게 보시고 감동도 많이 받으시고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라일리님, 주님의 사랑 배우 이준영님이 부르는 영상 감동받았는데요. 마커스 주님의 사랑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일리님이 적으셔서 저도 얼른 찾아봤거든요. 짧게 한 10초 봤는데 이거 방송 끝나고 좀 봐야겠다 싶더라고요. 좋던데요. 네, 마커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마커스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라일리님 오늘도 화이팅이요. 마야님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 월급날인데 몸도 마음도 가벼운 느낌. 알죠 알죠. 이 느낌 알죠. 상하이 곰돌이님도 계신데요. 병동에 근무하는데요. 오더 내리려고 병실에 갔는데 환자이신 90세 할아버지께서 말씀을 잘 못하시는데 자꾸만 허공을 가리키면서 허우적거리면서 괴성을 내시는 겁니다. 다들 주목해서 왜 그러시냐 당황을 했는데요. 다른 방에 아마 또 할머님이 또 아드님과 같이 입원해 계시나 봐요.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걸 보면서 서랍 속에 간식 두 개를 이 꽁꽁 싸놓은 간식 두 개가 있었는데 그거를 할머님과 아드님 드리고 싶어서 주고 싶으셔서 평소엔 거의 말이 없으시던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막 괴성을 지르신 겁니다. 이제 말을 잘 못하시니까 저거 주고 싶어 저거 이제 이 마음으로 소리를 지르신 거죠. 그 이유를 알고선 그 사랑에 모두들 감동한 거 있죠. 그런데 그 간식이요. 따님이 부모님 두 분께 모두 놓고 간 거라 할머니가 아유 나도 있다고 당신 두시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할아버지는 90세시고 할머니는 89세신데 예,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상하이 곰돌이님이 따뜻한 마음이 들어서 우리 당영도 가족과 함께 나누고 싶으셨나 봅니다. 뭔가 따뜻한 동화 한 편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감사해요. 마라나타 선삼삼리님이 신청하신 선물 고정민 박하루가 함께하는 곡입니다.

박하루의 목소리로 선물 그리고 백하 연기가 부른 감사송까지 들었습니다. 1부 끝곡은 예술전도단 앨범에 있는 곡이에요. 주를 더욱 사랑, Jesus I Love You More이라는 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잠시 후에 봬요.

0: SBS
1: 장희관의 지금 자연인
2: 전라남도 고흥 앞바다의 작은 섬 우도에서 들려오는 꾀꼬리입니다. 꾀꼬리는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대표적인 여름철새인데요. 번식기가 되면 수컷은 높은 나뭇가지 끝에 올라 맑고 힘찬 노래를 반복합니다. 이 노래는 여기가 내 영역이다. 그리고 나는 건강한 배우자다 라는 신호입니다. 꾀꼬리는 대부분 숲의 가장 높은 수간에서 생활합니다. 짙은 잎 사이에 몸을 숨기고 있어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드뭅니다. 우도에서 들은 꾀꼬리의 노래는 보이지 않는 숲의 주인공이 보내는 여름의 첫 인사였습니다. 자연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절을 가장 먼저 노래하고 있습니다.
3: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어제 광주에 비가 내렸군요. 계속 내렸으면 좋겠어요. 어노인팅 믿음 따라 신청합니다 하신 8751번님. 김현희님도 광주에 사시나 봐요. 날마다 최고 40도 가까이 광프리카. 이제 광프리카군요. 예, 광주 날씨인데요. 어제 저녁에 소나기가 왔는데 야, 더 더워요. 더 더워. 그러게요. 지금 곳곳이 막 열기가 이걸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소나기 한번 쫙 지나가면 좋긴 한데 요즘 바람이 불어도 뜨뜻한 바람이라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습니다. 지금 목동 방송국으로 가고 있어요 하신 3148번님 오늘 예, 이곳에서 좋은 일 행복하게 보내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나의 사랑하는 책 신청하신 곡 힘날 밴드 앨범에서 들을까요?

힘낼 밴드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이었습니다. 김연희 님이 파송의 노래 신청하셨는데 교회 4일부터 그러면 어제부터네요. 13일까지 인도네시아에 파송된 22명의 비전 트립팀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파송의 노래 오늘은 이대로의 목소리로 듣겠고요. 동방현주의 사명까지 이어서 들려드립니다.

이대로가 부른 파송의 노래 동방현주 사명까지 들었고요. 레이나차님께서 믿음의 회사 동료와 저의 동생이 개발자로 저는 베타 테스터로 이 베타 테스터라는 게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그 제품에 결함이 있나 없나를 좀 테스트하는 사람, 검사하는 사람 이런 뜻이죠. 베타 테스터로 함께한 성경 앱이 런칭되어 소개합니다. 이야기 성경이라는 성경 지도 앱인데요. 구글 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성경 읽기에 더하기가 되길 바라면서 개발한 성경 앱에 많은 응원 부탁합니다 하셨어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휴대폰을 좀 얼른 한번 깔아볼까요? 예. 이거죠? 지도 위에 펼쳐지는 성경 이야기라고 밑에 있는 이야기 성경. 보니까 여기에 뭐 활용할 게 많은데요. 다이어리도 있고 통독하는 것도 있고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수고하셨어요. 어여쁜 자연님의 신청곡 같이 들을까요? 나를 통하여 남궁송옥이 부릅니다.

0: 긴 여름 행사가 무사히 잘 치러지고 일상으로 돌아오신 폴라리스님과 함께 성경학교 전교인 수련회 정말 너무 좋았어요 하신 예, 폴라리스님과 함께 일상 박진희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황태규 아빠님 축농증 수술하셨대요. 지혈하는데 애먹었지만 성공했습니다. 예, 빨리 회복도 빨리 잘 되고 완전하게 잘 되길 또한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153 밤농원이라는 아이디 쓰시는데요. 반갑습니다. 리빈님 힘들 내자고 예수님 찬양 신청해도 될까요? 좀 튈까요? 아니요. 한 번쯤 이렇게 좀 튀어줘야죠. 예수님 찬양 아가파오 워십입니다.
1: 영광받게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는 곡이라 따라 부르셨는지요? 숨도 차고 목도 아프지만 그래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니 얼마나 큰 기쁨인지. 예수님 찬양 아가퍼 워십 앨범에서 함께했습니다. 김숙희 님이 아 잠시 걷는데 땀이 비 오듯 합니다. 무더위에 개울가 양쪽에 물 주는 아저씨들이 계신데 그 노고의 마음이 짠합니다. 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덕분에 또 모든 것들이 예,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음 이것도 기억해야겠습니다. 사랑하오님, 1년에 한 번 네 식구가 함께하는 첫날입니다. 아, 여행 가시는군요. 행복한 시간, 안전한 시간, 또 오래 기억에 남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고 오시고요. 최여사님, 휴가 없는 친구와 피서 못 가는 저와 오늘 특별한 날 데이트하러 갑니다. 소심한 A형 둘이서 폭염에 땀을 더 흘리겠죠. 조이포유 친구 허락하에 짬짬이 꺼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용님도 오늘 함께하고 계시고 풀꽃님 어째요? 아이고 꽃밭에 잡초가 눈에 띄어서 손을 뻗치는 순간 여러 마리의 그 벌들이 공격을 했대요. 재빠르게 피해서 팔목에 한쪽만 쏘였어요. 다행입니다. 얼음 찜질하고 그리고 붓기는 좀 사라진 것 같은데 오늘 다시 붓고 통증까지 있는 거 있죠. 이거 병원에 안 가셔도 될까요? 이만하길 감사하긴 한데 이게 좀 따끔따끔하고 힘드실 것 같은데 리빙 호프 신청하신 곡 오늘 필 위캄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새로운 꿈을 위한 도전으로 9월 수시 준비 중인 멋진 아들이 인생의 한 번뿐인 소중한 기회 잘 잡을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러브 목소리로 오늘 들었고요. 4913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원하고 또 바라고 기도합니다. 수연님이 서울 여행 행복하게 다녀오셨다고 뉴스로 봤던 청계천에 발도 넣어보고요.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종종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있죠? 예, 종종 오세요. 순시미님도 함께하고 계시고 안동권구님 다윗의 노래 신청 가능할까요? 하셨는데 마커스 곡을 오늘 우리가 들어서요. 이 곡은 제가 내일 준비해 놓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면서 마무리할게요. 3459번 쓰시는데 상태가 안 좋아져서 지금 입원 중이시래요.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감사드립니다.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말끔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모든 과정과 시간 속에 주님께 감사의 기도 드릴 수 있도록, 예, 여러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고요. 5297번 쓰시는데요. 내일 8시 교회 신말희 권사님

간 이식 수술, 자녀 딸과 함께 수술을 합니다. 수술 집도하는 의료진의 손길을 붙드시고 긴 수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잘 마치게 해주시고 수술 후에 중환자실 또 회복의 모든 과정도 함께 하셔서 통증과 부작용 없이 속히 건강 회복하게 되길 기도합니다.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평안과 또 믿음을 더해 주시고 모든 치료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돼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경험할 수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날 사랑하심 신청하셔서 보라의 목소리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려요. 내일도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 부르죠.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시련이 많다는 건 운이 좋은 일이다. 시련은 성장의 기회고 행복은 성장의 대가다. 시련이 많다는 건 운이 좋은 일이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시련도 또 흘러간다. 기회는 언제나 있다. 야구선수 박찬호 씨의 말입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입니다. 찬송가 중에는 작가가 불분명한 것이 참 많습니다. 누군가 우연한 기회에 찬송시 한 편을 썼는데 그것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다가 곡이 붙여지는 경우가 그 한 예입니다. 이 찬송가 가사도 그런 경우에 속합니다. 이 곡의 작사자는 블렌디라는 사람인데 그에 대해 알려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 가사는 1890년에 쓰여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기는 이 찬송가 작곡자인 노리스 목사가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회중교회 목사로 2년간 시무하던 시기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찬송가 연구가들은 모리스 목사가 시무하던 교회의 평신도였던 블렌디라는 사람이 이 찬송시를 써주지 않았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시의 성경적인 배경은 마태복음 16장 24절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소명과 충성의 찬송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입니다.

0: C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정말 숨쉬기도 힘든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제주 가파도의 유용의 해녀는 해녀 삼촌들에게 어떤 말인가를 듣고 그날로 해녀가 되기로 결심했대요. 어떤 말일까요?
1: 너 나랑 물벗에서 바다 가자.
0: 물벗은 어떤 뜻일까요?
1: 함께 바다에 드는 동료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단순한 친구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료 이상의 해녀는 혼자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배를 타고 먼바다에 가면은 해녀들이 4명, 5명 그룹이 돼요. 그 4, 5명이 다 물벗이 되는 거예요. 내려갔는데 안 올라오네? 그러면 뭔 일이 났나 싶어가지고 심장 졸이면서 찾아보고 너와 나의 생명을 지켜주고 호흡을 바라봐주고
0: 물벗이 되어서 그녀가 본 것이 있습니다.
1: 호흡만으로 바다의 물때에 흘러가면서 잡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어장이 황폐화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걱정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못 잡으면 다음 애들이 잡을 거고 수백 년 해녀 공동체를 통해서 바다를 지켜왔던
0: 많은 생명이 숨막혀 하는 극한의 기후위기 시대 서로의 숨을 돌보는 마음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환호성을 질러라. 보라, 너희 왕께서 너희에게로 오시니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진실로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시니 어린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선지자 스가랴의 말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아버지,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니 감사드립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 오늘도 간절히 그 사랑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이들을 줄인 채로 돌려보내지 않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 먹이고 입히며 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함께 건너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찬송은 427장 마음 가난한 사람, 송기철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한경미의 음성으로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바다에서도 바울은 사람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주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아이누 삽창단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나의 죄를 씻기는 김혜영의 찬양으로 전해드리고요. 김요한의 음성으로 무한하신 주 성령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신재호의 음성이었습니다. 박운성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이정호님께서는 연일 폭염의 날씨, 열돔 날씨, 잘 견디고 건강관리 조심히 은혜로운 찬양으로 이겨봅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식구들과 함께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정은숙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제이콥박의 찬양으로 내 주님은 살아계셔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많이 덥죠.
1: 이렇게 더우니까 예전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더웠던 것 같은데 라는 말을 종종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꽃마리님께서는 정전을 겪으셨었나 봅니다. 좀 전에 전기 들어와서 에어컨 선풍기 다 돌려요 하고 보내셨는데, 그러고 보면 예전에는 전력도 참 약해서 정전도 자주 됐었던 추억이 떠오르네요. 물들다님께서도 전기가 자주 나갔던 여름날 시골의 10대 하나님 전기 들어오게 해주세요 하니까 들어온 적이 있는데, 그 후로는 언니가 전기만 나가면 네가 기도해봐 그랬던 추억이 생각나신다고 보내오셨습니다. 이렇게 더울 때는 정말 다른 별탈 없이 우리가 더위를 피할 수 있게 되기를 함께 바라보게 됩니다. 0702번께서는 지난주부터 계속 장인어른께서 입원하셔서 퇴근 후에 처갓집 화단 마당 청소하고 귀여운 꽃분이 밥 주러 가는데 반려동물인가 봐요. 더워서 그런지 시원한 생수 부어주면 정말 맛있게 마시더라고요. 하루빨리 장인어른 퇴원하셔서 꽃분이와 산책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해지시기를 저도 함께 바라보고요. 딸기님은 아들의 생일 축하 사연을 올리셨어요. 주님께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청년 대학부 예배 봉사하게 도우소서, 이런 글 보내주셨습니다. 서연님, 항암 치료 중에는 열 나면 안 되는데 고열이 나서 독감, 코로나 다 검사하고 이틀 후에 열은 떨어졌는데 목감기와 코감기가 안 낫고 저를 힘들게 하네요. 다행히 그래도 독감, 코로나는 아니었나 봐요. 감기 얼른 낫고 컨디션 잘 유지돼서 남은 항암 치료 무사히 잘 마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사. 중보기도 요청하셨습니다. 함께 기도 드립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6788번께서 처음 글 올려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주리의 찬양 십자가 그 바람이 청해 주셔서 준비했고요. 배상진님께서 청하신 나무엔의 쉼 보내드릴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5: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1: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샬롬 교님께서 신청하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선우혜경의 찬양 1부의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영축을 영혼.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남설아 금강초롱님, 나의 사랑하는 책 청해 주셨어요. 동행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피처링 박필규고요. 황유리님께서 신청하신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초롬의 음성으로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8월 6일 목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이 가운데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을 위해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영적으로 지지해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흔히 부자를 잘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못 사는 사람이라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매도 수없이 맞았고 돌로 맞기도 했으며 배가 파선하여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여러 굴곡들을 통해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것은 보이는 물질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 함께 참여한 것에 대해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능력 주시는 그분의 능력을 힘입었기에 가능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무엇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보이는 물질입니까? 힘이나 세력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며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오늘 하루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삶의 매 순간마다 풍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살게 하소서.

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박신화 콰이어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롱별님께서 신청하신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박정하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멋진 중년님께서는 강화도에서 버스기사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88번 기사님들과 함께 오늘도 안전운행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시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청해 주셨어요. 이 곡 김형미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김명희님, 전국에 그리고 전 세계 나라 위해 기도드립니다. 무더위에 수분 섭취 잘 하십시오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올여름 들어서면서 정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폭염에 지진도 크게 났던 곳들이 있고 그리고 산불 또 화재가 크게 일어난 나라들도 있습니다. 뭐 태풍의 홍수 피해까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님께서 만져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신혜숙님께서 조혜리의 터치 신청하셔서 준비했고요. 웃음꽃님, 하나님 말씀과 찬양 들으며 하루를 행복하게 출발합니다. 함께하니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오신 송미영 집사님께서는 이준석의 찬양을 청해 주셨어요. 괜찮다, 괜찮아. 이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스페인 발렌시아의 바닷가에서 태어난 화가 호아킨 소로야는 바다로 회귀했습니다. 해변을 화폭에 고스란히 담기 위해 백사장 위에 캔버스를 세우고 뜨거운 햇살과 모래바람을 이겨내며 지중해와 그곳에서 일하고 여가를 즐기는 스페인 사람들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1908년작 해변을 따라 달리기 발렌시아는 해변을 달리는 두 명의 여자아이와 그 뒤를 부지런히 달려가는 남자아이를 그린 그림입니다. 푸르면서도 흰빛이 넘실대는 지중해 파도, 세상 모든 행복을 다 가진 듯 해맑은 표정으로 자연을 놀이터 삼은 아이들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해변으로 기억하고 싶은 스페인을 위해 기도합니다. 산불로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있길 소망합니다.

지난밤에 보호하사 글로리아 합창단이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내 주님 지신 십자가 김남희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유해피봄님 청해 주신 찬양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신은미의 찬양으로 함께하죠.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3: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정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4: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5: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6: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5: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6: 나를 찾아.
7: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5: 서울사이버대학교.
8: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1: 마이크론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0: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1: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0: 자연한 알.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여기에 모인 우리. 부제가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오늘의 교회 주향한 성가대 찬양입니다. 황유리님 그리고 보라미님께서 신청하신 곡 함께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화살은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뒤로 당겨지는 시간을 반드시 거칩니다. 활 시위가 팽팽하게 당겨질수록 화살은 더 멀리 힘차게 날아갑니다. 지금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만 뒤로 밀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도 그건 더 멀리 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일 거예요. 당겨지는 이 순간의 긴장까지도 주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목요일 아침 문을 열죠. CBS 라디오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5: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Good Music Station. CBS FM.

곧 호주로 아웃리치 떠나는 아내 김선희와 함께 듣고 싶습니다. 은혜 넘치는 시간 됐길, 많은 영혼 주님께로 돌아오길 함께 기도해 주세요. 2833번으로 듣고 싶다고 청하신 가딜 Take care of you,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언제나 어디서든 저와들 동행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고란초님과 함께 Lily of the Valley, 내 진정 사모하는 이었습니다. 8월 6일 목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사연과 신청곡, 참여 방법 안내할게요. 문자는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게시판 들어오세요. 이 참여 방법 안내를

어떨 때는 이미 애청자분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하면서 제가 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방송 초반에만 한번 안내하고 이제 중반부 후반부에는 안내를 안 하다 보니까 어제 어떤 청취자분은 참여 방법을 몰라서 챗 GPT에 물어보고 들어오셨다는 분도 계셨거든요. 예, 참여 방법 안내를 다 아시더라도 또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매일매일 꼬박꼬박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어제 했습니다. 예, 오늘 아침도 무덥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가 올 여름 더위의 절정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주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리라는 희망을 가져봐요. I love to tell the story. 주 예수 넓은 사랑.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신자 되기 원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 이수원님 신청곡 후리지아 아이디의 김경연님 계신 곳엔 그래도 다행이에요. 바람이 좀 불었네요. 간밤에 새벽에 바람이 불어서 그래도 시원하게 잠잘 주무신 것 같다고 눈을 뜨니 6시 출석 체크합니다. 여름 더위에 이곳만한 곳이 없죠. 김영근님 잘 다녀오셨네요. 동구를 다녀오셨습니다. 어제는 무더위를 피해 친구 장로님들과 함께 단양 고수동굴을 찾았다. 시원하고 행복했다. 동굴밖에 나오기가 싫어서 입구에 한참을 서성인 하루. 단양강 데크길도 더위와 함께 즐겼고, 쏘가리 매운탕은 별미였다. 예, 김영근님 주신 이 사연이 마치 우리 어린이들의 여름방학 일기장 같아요. 좋네요. 즐겁네요. I know whom I believed. 아, 하나님의 은혜로 좁은 길님의 신청곡이 청량감을 더해줄 것 같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안전과 모험의 갈림길에 섭니다.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종들의 차이도 능력이 아닌 모험의 여부에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책망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실패가 두려워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소극적 태도 때문인데요. 안전지대에 안주하며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을 스스로 닫아버린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 폴 트루니에는 책 삶의 모험에서 모험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욕망과 소유를 좇는 양적인 모험과 창조적 가치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질적인 모험. 신앙생활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삶의 가능성을 내던지는 거룩한 질적인 모험이죠. 산다는 것 자체가 모험이며 사랑도 섬김도 믿음의 결단 없인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노잣돈처럼 쥐어주신 시간과 물질, 재능을 창고에 쌓아둔 채 문만 지키는 파수꾼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꺼내 은혜의 바다에 담대히 던지는 벤처 인생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내게 있는 작은 달란트라도 믿음으로 풀어놓을 때 주님이 준비하신 창조적 모험의 신비와 기쁨을 맛보게 될 겁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광영교회 서우성 목사님의 벤처 인생.

하리 이블란이라는 노르웨이 출신의 여성 가수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방금 흐른 곡이었고요. What the Lord has done in me, 약한 나로 강하게 아프리카 카메룬 선교 중창단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목요일 아침 어쩌다 다치셨어요? 아프리카 청춘님 발목이 골절돼서 아이고 병원에서 듣고 계신데요. 동행나그네님은 휴가를 보내고 계시는군요. 휴가 4일차 어제와 같이 새벽 기도와 운행을 마치고 시원할 때 텃밭 돌봄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아, 어디로 멀리 떠나신 건 아니고 집에서 쉬시면서 이렇게 잔잔히 보내고 계시네요. 문자 뒷자리 8014로 참여하신 분 주신 노래도 시원한 곡인데요. Joyful, Joyful,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화 시스터 액트에 삽입된 버전으로 신청하셨습니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2: Everything 할렐루야. 직역하면 모든 게 할렐루야 됐겠죠? 월드컵에 열기를 더했던 저스틴 비버의 곡 신청합니다. 이민웅님의 신청곡이 오늘 정민아의 Amazing Grace 1부 닿는 곡인데요.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어떤 종교적인 의미라기보다 일상 속의 모든 순간들에 할렐루야를 붙이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별게 아니에요. 아침에 눈을 뜨는 거,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이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할렐루야를 외칠 일이다. 그래서 저는 현대판 감사 찬송 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Everything 할렐루야 들으면서 1부 닫을게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3: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4: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라이브 버전 The Solid Rock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현재 기온 서울 목동은 이미 30도가 넘었습니다. 30.4도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39도로 예상됩니다. 아, 39도가 웬 말입니까? 어제 낮에 최고 기온일 때쯤 한 오후 3시 전후로 해서 제가 밖에 있었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그 시간쯤이면 이제 그늘진 곳들도 많아서 해는 어떻게 피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늘을 찾아다니거나 아니면 양산만 써도 훨씬 나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 내리쬐는 태양이 문제라기보다 이 턱 막혀오는 그 밀도 높은 뜨거운 공기요. 그게 더 힘든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숨 막히는 더위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제가 이제 양산 쓰고 좀 걷다가 그때는 4시가 조금 넘었을 때라 은행이 이미 문을 닫았을 때인데 앞에 은행이 하나 보이고 ATM기 있는 곳에 잠깐 1, 2분이라도 들어갔다가 다시 길을 나섰죠. 예, 오늘도 뭐 지역을 불문하고 아주 큰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여러분 조심조심 잘 보내십시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목요일 아침 2부 순서 계속 이어가요. Jesus the very thought of thee. 구주를 생각만 해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교회를 흔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같은 마음, 즉 뜻을 맞추라는 뜻인데요.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계략에 휘말리지 않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명령입니다. 지금 처한 상황을 고려해서 기쁨을 생각해 보라는 말이 아니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로 작정하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근심과 걱정은 대부분 환경의 변화에 따른 것들인데요. 하지만 주님 안에 있다면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쁨을 누리는 비결은 주 안에서 내 일을 하는 것. 주님의 임재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기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223번째 묵상 주 안에서 기뻐하기로 작정하라.

My life is in you, Lord. 생명 주께 있네. 그리고 호산나였습니다. 8월 6일 목요일 정민아의 Amazing Grace. 아미님은 제주도에 계십니다. 휴가 가신 걸까요? 제주 평대리 바닷가 백사장에 앉아 조금은 거친 파도를 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는 행복한 아침.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미님 계시는 곳엔 바람이 좀 부나요? 거친 파도라고 말씀하셔서 그래도 평화로운 풍경이 예상되네요. 상상되네요. 제주 평대리 바닷가 백사장. 마라나타 뮤직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마라나타 뮤직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쿠쿠크림님 사실 저는 샬롬 CCM을 먼저 알게 되고 방송이 좋아 저희 친언니에게 소개해 주었는데요. 언니는 샬롬 CCM도 좋지만 또 먼저 방송하는 미나님 방송도 반가워하더라고요. 저희 언니는 예수님을 모르다가 미국 유학 중에 만나게 됐는데 미나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방송에서 아 미국 교회에서 듣던 찬양들이 나온다며 아이처럼 좋아하던 게 생각나요. 어제 미나님이 미국 교회에서는 어떤 찬송들이 나오는지 궁금해해서 몇 자 남겨봅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제가 궁금했었죠. 미국 현지에서는 어떤 찬송들을 많이 부르시나 우리나라랑 비슷한가요? 했는데 그런가 봐요.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에서 제가 선곡하는 찬송들이 이제 우리가 평소에 자주 듣고 부르는 곡인데 미국 현지에서도 역시 비슷한가 봐요. 오늘의 끝곡은 Living Hope, 주 예수 내 산 소망입니다. 이 곡을 틀려고 하니까 생각나요. 이제 미국에서 세탁소 하시는 청취자분이 얼마 전에 사연을 주셨는데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틀고 일하고 있는데 세탁소 오신 손님이 이 곡을 들으면서 좋다고 하셨었대요. 예, 사실 좋은 곡에 뭐 지역의 구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쵸? Living Hope, 주 예수, 내 산 소망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인생에서 어려운 시간 속을 우리가 지날 때 흔히 광야에 있다고 얘기하죠. 힘들고 지쳐서 쓰러지고 또 좌절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왜 나를 광야로 보내셨을까? 하나님은 왜 저 멀리서 그냥 지켜보시기만 하는 걸까? 하지만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면 깨닫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광야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 계신 곳이라는 걸. 또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부르시는 감사의 자리라는 걸요. 자, 목요일 아침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8월 6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 희즈윌의 광야를 지나며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분홍토끼님, 오늘 오프닝과 첫 곡부터 참 좋네요. 광야는 힘든 곳이지만 또 그렇죠. 주님을 오롯이 바라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광야는 힘들지만 나중에 또 지나고 보면 감사한 시간이었다. 이 또한 그분의 계획하심이었네 라고 느끼게 됩니다요 라고 남기셨는데 그쵸. 나 홀로 너무 힘들고 쓸쓸하고 외롭고 하나님이 쫙 멀리에 계신 곳이 아니라 광야는 오히려 나와 가장 가까이에 주님이 계신 곳.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부르시는 감사의 자리일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다른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오래된다면 참 주님이 우리를 또 부르시는 그 음성에도 우리가 반응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께 집중하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하는 그곳 바로 광야. 인생의 또 광야길 있을 수 있죠. 오늘 첫 곡이 희즈윌의 광야를 지나며였고 오늘 아까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마지막 곡이 그 곡이었죠? 리빙 홉, 주 예수 내 산소망. 아, 그 영화 신의 악단에 이렇게 흘렀던 그런 곡들인데 또 연결이 되네 오늘. 예, 어메이징 그레이스랑 또 샬롬 CCM이랑 착 이렇게 아주 물 흐르듯 스무스하게 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신의 악단 영화 겨울에 개봉했었죠. 예. 그리고 그 영화의 어떤 로케이션, 촬영 장소도 막 설원이에요, 설원. 엄청 추운, 막 눈밭. 아. 그거 생각하니까 약간 좀 시원해지네. 예. 오늘도 아침부터 찜통더위가 이어지는데. 잘 주무셨나요, 다들? 예. 오늘도 좋은 아침, 목요일이 열렸습니다. 우리 러블리 포스님께서도 샬롬 해주셨고 안젤리나 쫄리님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다 남편의 새 출발 준비로 회사를 그만두니 서울까지 출근 안 해서 이제 일찍 안 일어나니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로 바빠질지 모르니 지금의 여유에 감사하려고요 라고 남기셨고 아, 요 시간을 또 잘 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이. 잘 충전하시고 또 도약할 힘을 얻는 그런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닉네임 온유님께서 훈디 어제 저희 딸 패션 모델 콘테스트 나갔거든요. 오 대단하다. 장려상을 받은 거 있죠? 축하해줘. 야 무려 패션 모델 콘테스트에서 입상을 하셨다니 장려상. 와 축하드립니다 일단. 예. 그 따님이 뭐 패션, 뭐 옷 이런 분야에 관심이 좀 많았나 봐요. 예. 그리고 약간 뭐 재능도 있는 거죠. 패션 모델. 사실 카메라 앞에서 가면 바로 얼음이 되고 굉장히 그 어색해지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몸둘 바를 몰라 하는 그런 사람도 많거든요. 예. 저도 그 카메라 이제 사진 촬영할 때 너무 어색해. 근데 그런 자리를 즐기는 사람 있어요 진짜. 와 약간 타고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카메라를 막 즐기면서 자유자재로 포즈를 확 취하는 예. 그런 어떤 그 센스 미적 감각 이런 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우리 따님이 그런 분이셨네. 대단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드려요. 예. 잘 됐다. 이제 또, 예. 그 분야의 또 1인자. 예. 아니 행복하게 예, 또 일을 하면 좋겠네요. 닉네임 지니님, 광야를 걷고 있는 1인으로 오늘 첫곡 굉장히 와닿습니다. 광야에서 주님 만나고 환경은 그대로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지금 지하철 안인데 혼자 속으로 눈 감고 찬양 부르라며 시원하게 앉아가게 하신 주님 감사드려요. 라고 김진님도 와주셨습니다. 상하이 곰돌이님, 어머, 훈디, 훈디, 내가 딱그 생각했는데 신의 악단, 찌찌뽕이라고. 그죠. 어메이징 그레이스와 샬롬 씨씨 딱또 이렇게 이어지는, 예. 우리 또 자매 프로그램이니까. 권영숙님, 훈디, 혜영 작가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휴가라 들을 수 있네요. 너무 좋습니다. 라고 남기셨어요. 예, 오늘 이렇게 또한분한분 오고 계십니다. 예, 오늘도 두 시간의 배경음악 함께 하고요. 우리 샬씨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또 신청곡들 나눕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 우물정 7997번으로 남기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오늘 목요일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는지, 오늘의 여러 일정들,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다 좋습니다. 스몰 토크, 네, 뭐 사소한 뭐 얘기들 다 좋아요. 네. 또 말하기 힘든 그런 고민들도 비밀글로 보내주시면 또 우리 샬씨 가족분들과 함께 또 고민하는 시간도 갖고, 네. 편하게 여러 사연들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하덕규, 누구도 외딴 섬이 아니다.

남궁성옥 아브라함 들었고요. 하덕규의 누구도 외딴 섬이 아니다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동동맘님도 와주셨고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예. 훈디의 그 밝은 음색이 아침을 아주 평안하게 열어줘서 예, 잘 듣고 있고 선곡은 뭐 늘 최고 선곡 맛집 예. 희정님도 와주셨습니다. 김선주님도 샬롬 남기셨고 우리 보물세가지님 그리고 0005번으로 훈디 어제 오전에 세탁기를 돌리는데 관리실 시설 기사님이 글쎄 배수관 밸브 뭘 잘못 건드리셔서 녹물이 나온 거 있죠? 저 흰티 내장이 이염됐습니다. 유유. 이런 적 처음이라 당황했는데 사실 뭐 비싼 티셔츠가 아니라서 개념치 않기로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가 제 생일이거든요. 예쁜 옷 셀프 선물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요? 예, 저 쇼핑하려고요. 라고. 야, 이거 참 빌드업이 좋은데. 럭키 비키잖아. 이거 완전 오히려 잘 됐나 뭐 이런 느낌인데. 아, 사실 하얀 티는 뭐 흰 티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 이게 막 세탁하고 이러면은 목 늘어나고 또 뭐 커피 묻어서 안 지워지고 이러면 좀 또 입기가 애매해지는 흰 티들이 있잖아요. 버리긴 아깝고. 아, 그런 거는 이제 그냥 그 이너로 닫혀 있는 옷으로 이제 그냥 입으면 되겠죠. 아, 우리 0005번님 이쁜 옷 예, 나에게 주는 아 받으신 게 또 있구나. 예, 그죠? 뭐 받으신 게 있었어 분명. 아 그래요. 또 생일이니까 얼마 안 있으면 예.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 예,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에게 주는 선물로 예, 득템하시기 바랍니다. 뉴뉴 엄마님께서 훈디 19개월 아기가 11시 50분에 깨서 2시 반에 잠드는 어제가 저에겐 광야였어요. 유유, 아이고. 거의 2시간 반 넘게. 하지만 새벽에 또 조이포유 음악 들으면서 버텼네요. 감사했어요. 라고 남기셨습니다. 샬롬 CCM을 들으셨어요? 녹음을 해서 들으셨나? 아유, 지금도 약간 비몽사몽, 몽롱하시겠어요. 오늘 아가가 낮잠을 좀 푹 자주면 좋겠네요. 우리 도레미파 보라시도님은 저는 서울에서 전주로 출근입니다. 5시에 KTX 타는데 9월 1일부터 KTX랑 SRT가 통합돼서 운행된다고 한대요. 참고하셔요 라고 남기셨는데 이 뉴스 저도 접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KTX 승차 요금이 조금 더 싸진다는 그죠? 한 10%인가?

더 싸진대요. 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또 철도 이용하시는 KTX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네, 비용이. 그런데 너무 잘 됐어요. 우리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닉님 주한에서님 회사 도착하자마자 일단 선출책 띡. 예. 듣고 있으면 힘이 나서 좋아요. 샬롬 CCM 자주 출첵하겠습니다. 지선의 소풍 신청할게요. 남기셔서 요곡 함께 듣습니다.

조승우의 오 놀라운 구세주, 그리고 앞서 한승희의 아침 이슬처럼, 지선의 소풍, 닉네임 주안에서님의 신청곡까지 세 곡을 들었습니다. 우리 플루트님도 훈디 출근길 제 플레이리스트에서 나온 첫 곡도 지선님 곡이었는데, 아 지선의 다른 곡을 청하셨는데 오늘은 소풍으로, 예, 다른 분의 신청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예, 이해 부탁드릴게요, 선아님. 문자 9457번으로 오마이갓! 메밀이 들어간 베개를 세탁기에 돌렸는데요. 글쎄 지퍼가 열려서, 아, 대형 참사가 발생했군. 세탁기 안에 메밀이 다 튀어나왔어요. 유유. 손으로 한참 주워 담았는데 아직도 남아있네요. 라고. 아, 그 지퍼가 또 열렸구나. 막 회전하면서. 그래도 뭐, 그 정도는, 예, 그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다른 세탁물에 어떤 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 메밀도 그거죠? 약간 편백나무 그 블럭처럼 그냥 섞이지 않는 그런 거죠. 예. 그 정도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예. 그 큰 참사는 피했어요. 이 정도면. 저희 집은 그 빨래 돌리고 건조기 안에 보면은, 아, 무슨 스티커 같은 게 건조기 안 거기 드럼에 막 다닥다닥다닥 막 붙어 있어요. 네, 스티커 같은 게. 네. 둘째 녀석 주머니에서 이제 뭐 포켓몬 카드, 뭐 무슨 스티커, 심지어 1,000원짜리 지폐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돌리니까. 네. 진짜 지폐도 건조기 들어갔다 나오면 작아지는 거 아세요? 야, 그건 어떻게 은행 가면 바꿔주려나? 9457번이 도와주셨고. 닉네임 향기님.

남편과 알람 설정해두고 언제나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향기님. 예. 제가 화요일에 식중독으로 너무 고생했어요. 이제 조금 아랫배에 부글거림이 멈추었고 아직도 좀 그 증세가 있나 보네요.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 이 식중독 그러니까 폭염 때문에 음식도 우리가 잘 가려서 먹어야 됩니다. 지금 그 기사로 봤는데 보통 뭐 냉장 보관 혹은 실온 보관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온 보관이라고 써 있는 그런 제품도 이게 뭐 어느 정도 적당한 온도인 거지. 뭐 요즘처럼 정말 극한 폭염 베란다 같은데 탁 보면은 온도 막 43도 막 이렇거든요. 직사광선을 탁 받아 이러면 변질될 수 있대요. 실온 보관이라고 써 있는 것도 약간 서늘한 곳에 아니면 그냥 안전하게 냉장 보관하시는 게 제일 좋죠. 아유 우리 향기님도 고생하셨습니다. 닉네임 달콤한 하루님께서 휴가 끝나고 출근 화요일에 서울도 진짜 더웠습니다. 저 성경 필사전 잘 보고 왔어요. 간증과 사연으로 가득한 그런 공간 저에겐 감동이었어요 라고 아, 또 이 휴가 일정 중에 하루를 굉장히 알차게 보람 있게 또 사용하셨네요. 서울은 덥지만 서울도 덥지만 이 또 CBS 사옥 안에 20층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그 성경 필사 전시회는 굉장히 그 시원합니다. 에어컨 잘 나오고 있고요. 또 잔잔한 그 BGM도 흘러서 너무 혼자 어떤 필사 작품을 감상하기에 최적의 조건이거든요. 또 이벤트가 있어서 참여하시면 선물도 받아가실 수 있고 아이들 방학 기간 때 한번 같이 오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얼마 전에 CCM 캠프 듣는데 예 이 곡 나오더라고요. 우리 은영 선배가 찬양 사역자 김영범님과 딱 대화 나누면서 손왈츠 예,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 곡 딱 소개하는 걸 들었는데 아 우리 샬씨 가족들과도 언제 한번 나눠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꺼내왔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시편 121편인가 봐요. 예.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듣죠.

0: 주님의 멋으로 찬양합니다.
1: 사랑의 교회 쉐키나 찬양단 주의 사랑 비칠 때 들었고요. 손왈치 지금부터 영원까지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수연님은 어제 남편이랑 이야기하는데 날이 계속 좀 맑았잖아요. 그래서 세차를 미루다가 이쯤이면 이제 세차하면 되겠네, 좋겠네. 비는 뭐 안 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세차를 했습니다. 아, 약간 불길하다. 불길한데. 오후 출근으로 출근한 남편은 폭우를 만났다고 해요. 예. 야, 이게 확률이 진짜 희박한 확률인데 그걸 뚫고 비가 왔었나 보네요. 그리고 이런 폭우가 아마 계속 그 내리는 비가 아니라 그냥 소나기? 그쵸. 스콜 같은 그런 비였을 텐데. 아, 그걸 또 맞았어. 그래서요. 전국에 세차하면 비 오는 그 징크스 있는 분들이 세차를 하면 비가 좀 시원하게 오려나? 예. 하고 남편과 농담했네요. 자주 세차하셔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 그러게요. 좀 비가 좀 내려야 되는데. 예. 온열 질환자도 지금 계속 속출하고 있고, 예. 전기 사용량도 지금 막 과부하 걸려가지고 정전되는 지역도 많고 이러니까. 그죠. 시원하게 좀 달궈진 대지를 식혀줘야 하는, 예. 단비가 오기를 좀 바랍니다. 세차를 해야 되나, 진짜. 예. 수현님도 와주셨고요. 우리 투애맘님, 지난주 유초동부 새 친구 초청잔치, 예, 또 여름 성경학교 잘 마치고 휴식 시간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 은혜였고요. 이번 주 우리 목장 특송 꼭 같이 듣고 싶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라는 곡 청하셨는데 이 곡일까요? 홍성복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요거 1부 마지막 곡으로 듣고 2부에서 뵙죠.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모든 꽃은 밤이 고통스럽다. 그렇지만 아침에 아름답게 피어나기 위하여 고통스러운 밤을 참고 견딘다. 신영복 선생께서는 나무의 나이테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나무는 겨울에도 자란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겨울에 자란 부분일수록 여름에 자란 부분보다 훨씬 단단하다는 사실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인생은 목표의 달성과 완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준비하며 살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누가 인생을 완성하고 떠났을까? 아무도 인생을 완성하고 떠난 이는 없다.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떠났을 뿐이며 과정 그 자체가 바로 완성이다. 정호승의 에세이집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중 선인장은 가장 굵은 가시에 꽃을 피운다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바쁘고 분주한 아침이지만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